얘기를 합니다. 아, 이 사람 참 믿음이 좋아요.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약한 분이죠. 그 믿음의 기준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믿음이란 모든 상황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했죠. 하지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는 닫힌 문과 짙은 안개만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 이것이 바로 또 참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어떤 상황이 흔들려도요, 그분의 성품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염려되는 일을 기도로 한번 맡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를 통제하려는 그런 손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참된 평안을 찾아올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0: 나주의 믿음 갖고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낙심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 낙심이라는 게 한자로는 떨어질 낙, 마음 심자죠.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다시 그 마음을 끌어올리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낙심치 않고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장경환님 복된 수요일 보내세요라고요 남겨주셨습니다. 하은송님도 화창한 수요일 아침에 출석합니다 하셨고요. 김병길님도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네요. 네. 이제는 네, 날씨가 어제 비가 좀 내리고 난 이후라 그런지 조금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피디님도 감기 조심하세요라고요. 이봉진님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셔서요.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요.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홈커밍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오늘 지나고 이제 3일 뒤면은 네, 오늘과 함께 3일 뒤면은 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극동방송 홈커밍데이가 준비가 될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굉장히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또 같이 또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으니까요.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좋은 날씨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홈커밍데이 때 지나가다가 보고 싶었던 피디님들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피디님도 뵙게 되면 인사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방송 체험 부스에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저를 또 만나고 싶으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요, 방송 체험 부스로 오시면은 네, 제가 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라디오를 듣기만 했지, 나도 한번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처럼 앉아서 방송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또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장경아님, 네. 꼭 한양대학교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또 푸드코트점도 있고요.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할거리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마음껏 또이 축제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아님 모든 과정이 순조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그 낙엽이 좀 떨어지고 네, 가을이 좀더 무르익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절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보내면서요, 여러분은 내가 주님 앞에 더 성장되고 무르익어 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것 같은데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오늘은 열매라는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1: 내 아들이 삭을 바치라 주 말씀 안에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으로 열매 두 글자로 출첵 들어오시고요. 보이지 않아도 이찬미 씨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죠.

이찬미의 보이지 않아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들한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요,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뜰한 가족 되시면 좋겠어요.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습니다.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출첵 제시어는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가 들어간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최미 사모님의 땡땡의 열매라는 곡이에요. 땡땡의 열매. 무슨 열매일까요? 땡땡의 열매고요.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성 힌트는 시옷과 리을이에요. 시옷과 리을로 시작되는 두 글자. 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시옷과 리을로 시작된 두 글자, 땡땡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아홉 가지가 있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시옷 리을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요, 미스트 좀 준비했어요. 네, 건조한 피부 당기면 안 되죠. 촉촉.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 미스트 갖고 왔습니다. 잠시 후 몇 분 추첨해서요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옷과 리을 땡땡의 열매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최미 사무의 땡땡의 열매였습니다. 어떤 열매였을까요? 이거의 열매는 들으셨겠지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시옷과 리을 듣고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네. 저는 절제가 아닐까요? 절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혹시 뭐 절제의 열매가 좀 있으신 분 계시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왜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먹어야 되는데, 진짜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 있어요. 네, 절제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오래 참음도 쉽지

않나요? 네, 저의 약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드랑가족 여러분들도 땡땡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고요. 네,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땡땡의 열매, 방금 들으신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72번님께서는요, 열매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매일매일이 기쁨이 넘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4172번님도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4540번님도 땡땡의 열매라고 보내주셨고요. 2667번님이세요. 샬롬. 새벽에는 쌀쌀하고 바람이 불었지만 해가 뜨니까 바람도 좀 잦아들었네요. 따뜻합니다. 홈커밍 데이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동행을 못해서 좀 아쉽네요. 정PD님 평안히 잘 다녀오시고요. 동행하는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 즐거운 설 나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름을 한양나들이라고 불렀죠. 한양대학교로 가기 때문에 또 옛날에 또 네, 서울이 한양이었잖아요. 한양나들이 함께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현재는 버스가 6대 움직일 예정이니까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664번님도 정답이 아니라 오답인데요. 아마 문제를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사랑 아닙니다. 아, 가장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라는 거죠. 그 땡땡의 열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걸까요? 아무튼 사랑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0371번님께서도요. 땡땡의 열매유라고 하셨네요. 사랑하고 축복해유. 네. 충청도 분 아니시죠? 감사 감사 아멘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땡땡의 열매입니다.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김명식 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 돌발 찬양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스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건조한 얼굴에는요. 미스트를 좀 자주 네, 뿌려주셔야지만 촉촉한 피부가 유지가 되겠죠? 받기 원하시는 분들 정답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고요. 잠시 후 정답 발표할게요.

또한의 열매를 바라시며 김명식 씨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돌발 찬양 퀴즈 문제가 나갔죠. 땡땡의 열매였고요. 아, 오답은 안 계셨네요. 네, 사랑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한분 계셨어요. 정답은 성령의 열매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아쉽네요. 우리 2231번님. 행복하땡용 이렇게 귀여운 또 아기 이모티콘 문자 보내셨는데 아유 제가 오답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쁜 뭐 이모티콘 문자 보내주셔도 네, 아 좋습니다. 네,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하땡용 이렇게 혀가 갑자기 막 짧아지는 거 있죠. 네.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요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172번님, 그리고 0371번님, 마지막으로 4135번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0100번님께서는요, 9월 24일날 제대하는 아들 전하람 병장,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9월 24일 날 제대했죠. 날짜가 오늘이 10월 14일이니까 제대했습니다라고 다시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72번님께서요, 쌀쌀하네요. 복된 수요일 보내세요. 사뜰 가족분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신청하셨습니다. 아침에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0: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아침에 찬양이었고요. 네, 신청해 주신 분 우리 1772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어요. 우리 9808번님께서는 홍코민데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감사해요. 라고 하셨는데 오, 우리 9808번님 우리 또 한양대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135번님 주소 잘 도착했고요. 신경희님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4172번님도 네, 주소 잘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0371번님 아직 주소를 보내지 않으셨는데요. 주소 꼭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물 전해드릴게요. 4135번님께서는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저희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그동안 눈물의 기도도 많이 뿌려 놓으셨고, 많이 섬기시고, 또 수고했던 그 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가득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뜰 안에서 준비한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요.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리죠.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를,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 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주식회사 해세드 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 헤어 에센스를,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구룡포에 위치한 일회수산에서 방건

전조 오징어 10마리를 울릉도 독도 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 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위치한 미소 양덕 본점에서 2인 식사 이용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제이어스의 은혜로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랑들한 1부,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1부 끝곡은 크룩스의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0시 2부 시간에서는요, 뜰한 책방 준비해 놓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네, 어려울 것 같지만 결코 어렵지 않는 그런 책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마 방송을 들어보시면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어제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감동 좋게 읽은 책입니다. 교리에 묻고 성경에 듣다라는 책이에요. 홍림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김재구 목사님께서 쓰신 성경에서 찾는 다섯 가지 논쟁적 교리들입니다. 제목도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시죠?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인가 신약인가 원죄인가 첫 죄인가 예정인가 의지인가 은혜인가 행함인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죠? 올바른 제자도 완성을 향해 가는 길에 대해서 잘 또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잠시 후 2부 시간에서는 뜰한 책방 교리에 묻고 성경에 듣다 한국교회가 기다렸던 책입니다. 논쟁을 거론하거나 화합을 꾀하는 그런 책이고요. 네, 여러분들 성경이 답하게 했다. 이 취지대로 저자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뜰한 책방에서 뵐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말에도 품격이 있다고 합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나만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0: 우리가 말로 서로를 무너뜨리기보다 사랑의 말로 서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판단하는 말보다 이해하는 말을, 날카로운 말보다 따뜻한 말을, 충고하는 말보다 위로하는 말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많이 힘들었지요.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이 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8장에서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들, 지혜로운 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신 자들에게 명령하여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지으라 하십니다.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옷의 역할은 그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의 재료와 금실을 제외하고는 같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고정되어 있다면 제사장은 움직이는 휘장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 사이의 경계가 휘장인데 제사장은 그 경계 앞에 서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을 몸에 입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배실.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며 성막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시며 성전의 휘장이시며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지어야 했던 성막은 바로 예수님을 짓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형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특히 이 성막에 대한 설명을 누구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 중에 에봇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언합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맨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 한 아기 한 아들 평강의 왕이 올 것인데 그분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예언합니다. 이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메는 것은 책임과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정사는 통치와 다스림과 책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통치를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어깨는 권위와 감정이 아닌 짐을 짊어지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어깨에 맨 것처럼 지금 메시아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민족의 통치와 질서와 죄의 결과까지 다 포함해서 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십자가가 메어져 있습니다. 정사를 메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종으로 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은 범죄하였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 가슴에 가득하신 분이셨습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은 백성의 짐을 대신 지고 백성을 가슴에 품고

0: 하나님 계신 성소와 지성소를 향해 나가는 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가 입은 옷인 에봇과 관, 그리고 흉패가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 열두 보석이 물려진 판결 흉패를 제사장이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줄, 세 칸으로 구성하여 서로 다른 보석이 순서대로 물려 있고 금으로 된 퇴에 물렸습니다. 보석은 서로 다른 12개의 종류로 같은 색도 없고 같은 질감도 아닙니다. 크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흉패 안에 같은 제사장의 가슴 위에 같은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그러나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 안에 다 있는 마치 교회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했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흉패의 열두 보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물려진다는 것이고, 서로 다르게 보이고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것처럼 보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로 품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뜻의 우림과 온전함, 온전한 판단이라는 뜻의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빛으로 드러난 온전한 하나님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우림과 둠밈이 어떤 재질의 물건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림과 둠밈은 빛과 온전한 판단의 뜻을 지닌 어떤 인격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품은 제사장의 가슴 위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빛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흉패 안에 있도록 했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이제는 이 우림과 둠밈이 마치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빛과 온전함의 실체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다고 봅니다. 제사장의 가슴 위에 있던 우림과 둠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가슴 속에 빛과 온전한 판단, 미시파팀이 드러나야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아론은 온통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다양한 색깔의 재료와 보석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아론이 엄청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오직 택함 받아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 이 옷을 입힘 받은 것입니다. 아론은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죄를 백성 가운데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에게도 영화와 아름다움을 위한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은 아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무겁다의 뜻을 가지고 중요하고 존귀하고 위엄과 권위를 가진 단어 카보드가 이 영광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직무와 임재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겨지는 일이 아니었고 무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 놀라운 영화가 함께 그의 어깨에 그리고 가슴과 몸에 얹혀지는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메셨던 정사, 그 십자가의 무게를 미리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제사장 아론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이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옷은 정체성과 직무를 드러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에 3252번, 255에

0: 3252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직종 방송 들으면 여기

0: 여기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1: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 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 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2: 1분 찬송.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뜨란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 2부 시간에서는 뜨란 책방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홍림 출판사에서 나온 교리에 묻고 성경에 듣다. 김재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성경에서 찾는 5가지 그 교리들을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김재구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요, 이 책에 관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목사님께서는 신학대학교와 또 유명 바이블 칼리지 등을 통해서 목회자뿐 아니라 또 평신도 등 폭넓은 대상층을 상대로 지금 강의를 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서 신학자라고 네,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창원 남산교회 목사님으로 네, 잘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책을 또 어떤 이유에서 내셨는지, 우리 또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셨는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잠시 함께 나누고요.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 책을 내가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 선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책 선물해 드릴 예정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책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명식의 진리라는 찬양 들으신 후 김재구 목사님 만나보시죠.

0: 얼뜰한 책방. 네, 사랑의 뜰한 매주 수요일 2부 시간에서는 뜰한 책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홍림출판사에서 나온 김재근 목사님의 책 교리에 묻고 성경에 듣다. 오늘 이 책 소개해드립니다. 김재근 목사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번 인사 나누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포항극동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1: 네, 포항극동 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남산교회 담임자 김재근 목사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과 하시는 일 위해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제가 전에 창원에서 짧게 사역을 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때 창원 그 상남교회.
1: 아, 그렇구나. 여기서 저희 교회에서 가깝시죠.
0: 아, 가깝나요?
1: 네.
0: 아, 제가 또 그저 남산교회는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1: 아,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근데 목사님, 제가 이 교리에 묻고 성경에 듣다 이 책을 딱 받았을 때 네. 처음에는 좀 어려우면 어떡하지라고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읽어 나가면 읽어 나갈수록 빠져드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뜨란 가족들에게 이 책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지 꼭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교리의 질문을 던지고 성경의 답을 찾는다. 이렇게 제목을 내셨던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또 쓰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목이 좀 인상적이에요. 네.
1: 예.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제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0: 아, 네. 네.
1: 저는 학교 강의에 전념하다가 전임 목회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담임자로서는 본격적으로

0: 본격적인 목회가 창원 남산교회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지금 8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성결교단이지만 성도분들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굉장히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1: 네.
0: 거기에 덧붙여서 또 교리적인 성향도 다양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처음 속했던 교단에서 듣고 배운 선지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견해들을 어떻게 성경이라는 유일한 기준으로 폭넓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취지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1: 네네.
0: 근데 이 책을 쓰면서 그런 다양한 생각이나 견해를 통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좀 더 자신의 관점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자는 그런 의도가 더 컸던 것 같아요.
1: 네네.
0: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성경이 답이다 할 수 있을까요?
0: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1: 아멘, 아멘.
0: 네.
1: 네. 맞아.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은 좀 이렇게 또 이사 오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0: 예,
1: 그러면
0: 맞아요.
1: 교단이 다 달라요, 진짜.
0: 네, 그건 맞아요.
1: 네. 뭐, 사실 많은 성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리라는 말은 참 어렵고 무겁게 다가오지만,
0: 네.
1: 네. 교리를 잘 몰라도 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뭐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네. 맞죠.
1: 근데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0: 예,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이게 교리라는 말이 이게 들으면 학적으로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교리라는 것이 본래 탄생되어질 때 목적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단 사상들을 분별하고 건전한 신앙을 세우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1: 네.
0: 그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론,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기독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루는 성령론, 죄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죄론, 그리고 구원은 어떤 것인가 다루는 구원론,
1: 네.
0: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종말론과 같은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1: 네.
0: 물론 성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 근데 교리에서 다루는 세세한 내용들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지만 성경 속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제대로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교리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에 대한 지식과 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 네네. 우리가 왜 그 연초가 되면은 성경 몇 독 하겠습니다. 통독하겠습니다.
0: 예, 맞죠.
1: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 교리 앞에서는 딱 이렇게 입이 닫힐 때가 있어요.
0: 네. 저도 기억이 사라질 때가 있다.
1: 아, 그러세요, 목사님?
0: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위로가 되네요, 목사님. 네.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궁금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 책을 내셨는데,
0: 네.
1: 이 책에서 여러 신학적 쟁점을 다루셨어요.
0: 네.
1: 네.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좀 혼란스러워 하거나 또 오해하기 쉬운 그 교리적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0: 예, 제가 한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요. 이게 첫 번째가 아마 구약과 신약에 대한 오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예, 우리는 보통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정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신약은 참 소중히 여기지만 율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구약은 등한히 하게 되고 또 가벼이 여길 때도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1: 네.
0: 심지어는 구약을 기피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구약이 빠져나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리거든요.
1: 네, 네.
0: 그런 점에서 구약의 소중함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그 완성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 바로 구약과 신약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원죄에 관한 것인데 성도님들이 이걸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1: 네네.
0: 어떻게 옛날에 한 사람이 저지른 죄가
1: 네.
0: 그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럼 죄가 유전되는 거냐?
1: 네네.
0: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1: 맞아요.
0: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자녀들의 죄로 인해서 부모가 피해를 보아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유전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인류가 저지른 첫 죄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도 그와 동일한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태중에 있는 아기들은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리고 또 태어난 신생아들도 아직 죄를 저지를 기회를 가져보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되면 첫째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태중에 있는 태아라든가 신생아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1: 네네.
0: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오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부족하고요. 책을
1: 네네.
0: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네. 그리고 이 책이 생각보다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목사님. 네. 여기 들고 다니기도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0: 예, 그렇게 일부러 이제 편안하게 입으시고 가지고 다니시라고.
1: 네네. 우리가 조금 작은 성경책 정도, A4 한반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인데,
0: 예,
1: 그쵸.
0: 맞습니다.
1: 네네. 그래서 언제든 궁금하다면 요 책을 한번 펼쳐보고 찾아보고 말씀을 또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네. 저는 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예, 저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또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잊어버렸던
1: 그렇죠.
0: 것들을. 예.
1: 네. 이 책에 보면은 성경에서 찾는 다섯 가지 그 논쟁적 교리들을 좀 나열해 주셨거든요. 뭐 앞에서 두 가지는 말씀해 주셨지만 이 주제만 봐도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이 다섯 가지 교리들, 뭐 구약인가, 뭐 신약인가, 원죄인가, 첫 죄인가, 예정인가, 의지인가, 은혜인가, 행함인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이 교리들을 좀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시간이 괜찮으세요? 네.
0: 이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지 다섯 가지여서 이 다섯 가지 주제가 언뜻 보기에는 서로 연관이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나 면밀하게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제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영향을 주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이렇게 연결을 시켰거든요.
1: 네.
0: 먼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의 의미는 공통점과 차이점까지도 분명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거든요.
1: 네.
0: 죄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하는데 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적으로 존재하거든요.
1: 네.
0: 구약 시에는 죄로 인한 심판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면은 신약 시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죄의 끝을 내셨다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됩니다.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그 영원한 속죄 제사가 정죄의 시대에서 용서의 시대로 전환을 열었거든요.
1: 네.
0: 그 전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죄로 인한 막힌 담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 원죄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차단하는 그 길이 막혔던 길이고요.
1: 네.
0: 십자가의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대변혁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막과 성전의 깊은 곳에, 즉 지성소에 자신을 숨기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길이 휘장 가운데로 활짝 열린 시대가 되었거든요.
1: 네.
0: 하나님과의 막힌 담, 사람들과의 막힌 담이 제거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대통합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로 연합되고 연결되는 한 몸이 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러한 이해가 그다음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숭고한 예정을 돌아보게 하거든요. 그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라는 자유의지에 대한 숙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예정이냐 의지냐의 교리 논쟁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계획에 우리의 의지를 다

0: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존재가 될 것이냐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 네.
0: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그 길을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 간다는 점에서 이제 연결은 은혜와 행함에 대한 관계를 상고하게 만들어주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삶이라는 전인적인 계획이 포함된 것이기에 우리 인생을 향한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1: 아멘.
0: 미물 같은 인생을 존엄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는 곧 자원하는 심령을 일으켜서 기쁘게 응답하는 행함의 삶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이러한 영적 흐름이 마침내 이제 한 사람의 죄인을 거듭나게 하여서 무리에서 제자로의 삶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공유하고 그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이 이 다섯 가지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먼저 제자된 사람들이 제자를 삼아 우리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든든한 다스림 가운데 세워져 갈 것이고 이 뜻을 다 이루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 확신 있게 이 책에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1: 네. 이 책이 목사님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쫙 연결이 되네요.
0: 예, 네, 그렇게 의도적으로
1: 네네.
0: 네, 흐름을 가져가려고 애를
1: 썼습니다. 아, 그러니 목사님의 노력이 보입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올바른 제자도까지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네요, 저희가.
0: 네.
1: 네. 목사님, 저는 구약인가 또 신약인가 원죄인가 뭐 그래 첫 죄인가 말씀하셨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아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에덴 동산에서 관계가 좋았잖아요.
0: 예.
1: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단절이 됐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0: 아멘.
1: 그러니까 그 첫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열심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다라는 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쵸 가죽 옷을 지어서까지 보내주시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아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좀 알아가게 되는 좀 계기가 됐어요.
0: 아유.
1: 네.
0: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1: 네. 지금 뭐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가 이 책을 다섯 분께 좀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0: 예.
1: 많은 분들이 책 선물하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오칠 이사부님도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또 성경 통독도 못하고 있고요.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책 받고 싶어요라고 하셨고요. 우리 4995번님도 책 받고 싶습니다. 우리 0393번님도 네, 책 받고 싶어요라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0: 아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 네. 그리고 어떤 네. 부모님께서는 몇 달 뒤에 군대 가는 아들에게 꼭 선물하고 싶습니다라고도 신청을 해주셨네요. 네.
0: 아멘.
1: 네. 이 책을 또 자녀들과 함께 좀 읽어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뜨란 가족들도 많이 계시는데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아, 예. 좀 쉽게 썼기 때문에
1: 네.
0: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질문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부모로서 지혜롭게 답을 해줘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0: 네, 즉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책을 한번 쫙 읽어보시고 자녀들과 또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성경 예. 지식이나 또 뭐 신앙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생각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0: 예.
1: 이 익숙한 믿음의 틀을 혹시나 우리가 좀 내가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예.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예, 예. 저도 공감합니다.
1: 네.
0: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지식들을 쌓아가는데 또 지식이 저만의 지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소중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근데 성경 지식을 배우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우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또 잘 정리된 교리서들을 통해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각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옳다라고 그러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0: 그렇지만 계속해서 검증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부분에만 편향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내용이나 주제는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구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신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구약에서 오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시편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1: 네네.
0: 예언서를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음서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서신에 또 은혜에 누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자신의 신앙관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 교리를 통해서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0: 그리고 그와 다르게 또 교리를 통해서 신앙을 세운 분들이라면 한쪽편에 일방적인 교리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성경에는 다양한 교리를 가능케 하는 내용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거든요.
1: 네네.
0: 어느 교단이나 교회 편협스러운 교리 주장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해서 채우도록 노력해야 하면 노력해야만 우리의 또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 네네.
0: 계속해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네.
0: 네.
1: 음식과 비슷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우리가 편식하는 경우도 있고.
0: 예.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네요.
1: 그렇죠. 우리가 불량 음식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맛있다고. 그것만 또 먹는 경우가 있는데 좀 맛은 없더라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거죠. 건강에 좋은 거. 네.
0: 예.
1: 조금 뭐 딱딱하더라도 잘 또 소화하면서 우리가 좀 찾아서 우리가 잘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 예, 아멘입니다.
1: 네네. 지금 저희가 홍림출판사에서 나온 김재구 목사님의 교리에 묻고 성경에 듣다 이 책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이 책 제목을 좀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소개해드립니다. 홍림출판사고요. 교리에 묻고 성경에 듣다라는 책입니다. 오늘날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0: 네, 맞습니다.
1: 우리가 알고 싶으면 우리 요즘에 또 챗GPT나 뭐 인터넷 유튜브 통해서 뭐 다양한 설교 신학적 주장을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성도들이 여러 가르침 가운데 이 성경적으로 바른 내용을 분별하려면 이 기준이 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0: 네.
1: 네. 기준으로 무엇을 좀 기준으로 삼아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0: 네, 이게 참 쉬운 질문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1: 맞습니다. 네.
0: 저도 유튜브를 보고 이제 인터넷 자료들을 살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료들도 들어와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질문 참 우리 시대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물론 한 가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성경일 것이거든요.
1: 성경. 네.
0: 근데 좀 막연하기도 하고 워낙 방대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 유일한 한 가지 기준을 좀 세분화하여서 다음 다섯 가지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1: 네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일부 구절만 강조하여서 다른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1: 네.
0: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1: 네.
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은혜로 받은 구원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이게 필수사항이거든요.
1: 그렇죠.
0: 이게 아니면은 이단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 따라가진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1: 네.
0: 두 번째는 또 우리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문을 문맥에 맞게 잘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전한 신앙에 부합되게 해석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넷째로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 즉 건전한 교리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1: 네.
0: 교회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서 나아가야만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갈 수가 있고 주의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 가르침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 겸손과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더 깊이 열려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두려움과 맹목적인 추종을 조장하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헌신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가정도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곧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좋은 시

0: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까지도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네네네.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0: 예.
1: 그 교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 가정이라든가 내가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렇게 빠져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0: 네.
1: 네. 그 가르침의 열매를 꼭 한번 네, 보시고 혹시 좀 거기 좀 이단이나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좀 네, 잘 또 기도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네, 맞습니다.
1: 다섯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뜨란 가족들이 거의 뭐 평신도 분들이시잖아요.
0: 아, 예, 예.
1: 네, 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신도들도 교리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건지
0: 예.
1: 이 책을 읽는 또 독자들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이 책을 좀 접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도 부탁드릴게요.
0: 예. 네. 평신도 분들이 요즘은 참 교리 공부하기가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1: 네.
0: 워낙 매체들이 발달해 있고 누구나 어떤 매체든지 접근성이 쉬워졌기 때문에
1: 네네.
0: 굉장히 손쉬운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렇지만 이제 검증된 매체를 소개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이 매체에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검증된 신학교의 교수님들의 강의라든가 신뢰할 만한 목회자들의 설교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제 책을 읽을 때는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면은 충분히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네.
0: 하루면 충분히 읽고 근데 이게 한 번만 읽고 끝내면 금방 잊혀지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성경 구절들은 좀 깊이 있게 또 묵상하시면서 같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0: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1: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교리에 묻고 성경에 듣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맞아요. 성경이 답이네요 라고 했잖아요.
0: 네.
1: 어떤 분이 이 책 제목이 성경이 답이다인 줄 아시고 네, 이 책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성경이 답이다라고 하셨는데
0: 네.
1: 교리에 묻고 성경에 듣다라는 정확한 제목이고요. 지금 보니까 운전 중인데 잠깐 차를 주차해 놓으시고 이 책 제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디에서 네. 살 수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교회는 교리 공부 저녁 예배 때 가끔씩 좀 배우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0: 그래요.
1: 계시네요.
0: 네.
1: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0: 아주 건전한 교회네요.
1: 네네. 네. 그리고 우리 3479번님도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안의 사이버님도 어려운 성경 교리를 이렇게 잘 정리하신 책이라고 하시니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라고 하시면서도 네, 남겨주셨어요.
0: 네. 모두 감사드리네요.
1: 네네. 목사님께서 이 책의 여러 주제 가운데 특별히 오늘날 네. 한국교회가 깊이 좀 고민했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 꼽아주신다면 무엇일지 좀 개인적으로 네. 궁금해요. 네.
0: 아무래도 이게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결시켜 가는데
1: 네.
0: 결국은 맨 마지막이 결론이거든요.
1: 제자인가요?
0: 네, 네. 제자인가 무리인가. 저는 제일 마지막 장인 제자인가 무리인가를 좀 꼽고 싶습니다.
1: 네네.
0: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아마 한 가지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은혜인가 행함인가가 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네.
0: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근데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침체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길들이 열려 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1: 네네.
0: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면서 행함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
1: 네.
0: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된다면 그 제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를 감당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요.
1: 네네.
0: 제자인가 무리인가 이제 은혜를 누린 존재로서 무리에서 구별되어져서 제자의 길로 나가는 것 바로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목사님께서도 올바른 제자도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다라고
0: 네.
1: 그렇게 아래에 적어주셨던데
0: 네.
1: 우리가 정말

0: 제자로서 올바르게 또 우리가 함께 좀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같이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아멘.
0: 네. 이 책을 또 접하게 될 독자들이 단순히 교리 지식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요. 실제 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질문이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것
1: 예.
0: 같습니다. 네.
1: 예, 좀 길게라도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전체를요.
0: 네.
1: 예,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어서 원죄까지도 깨끗하게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상속자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0: 네.
1: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유의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어드림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의 행함으로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을
0: 아멘.
1: 통해서 그 결론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책 소개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와, 우선이 이거 보니까 쫙 이걸 다 연결하셨네요. 그죠?
1: 예, 바로 결론은 예,
0: 네.
1: 결론은 그런 길을 원하는 소망으로 책을
0: 네네.
1: 썼습니다. 예.
0: 아, 감사합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제자까지 연결 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같이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1: 아멘.
0: 오늘은요. 뜰한 책방 홍림 출판사에서 나온 김재근 목사님의 교리에 묻고 성경에 듣다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교리가 어렵고 낯선 지식이 아니라 또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길잡이가 될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요. 신앙의 질문을 던지시고요. 또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오늘 김재근 목사님의 귀한 책 소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책 나오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계속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네,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피디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네.
1: 네.
0: 김재근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책 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분 잠시 후에 추첨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메들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뜰한 책방 소개해드린 책 받기 원하시는 분들 책 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들 해주고 계시는데요. 극동방에서 오늘도 채널 고정시켜놓고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전파 선교사 저희 가족 세 식구 천국 갈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요, 책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새싹분들 좀 계세요. 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2751번님, 그리고 8874번님, 먼저 저희가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그 이제 곧 군대 간다고 하셨죠. 네, 우리 5130번님께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축하 축하드립니다. 이제 두분더 드릴 예정인데요. 어떤 분께 드릴까 보다가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예요. 2050번님이 계속 성경을 듣다. 네, 성경이 답이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050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분더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339 5번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5분 저희가 추첨했으니까요. 2751, 2050, 8874, 5130, 3395번님은 책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540번님께서도요. 네, 극동방송 사랑했더라. 오늘 생방하시느라 애쓰셨어요. 정혜수 PD님. 이렇게 또 인사 나눠주셨고요. 책을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 하원성님의 제돈 내고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어유, 네. 내돈내산이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께 큰 힘이 될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네. 책을 설명해 주실수록 필독서라는 느낌이 드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교리에 묻고 성경에 듣다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라고 많은 분들 또 댓글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정말 좋은 책이 있으면 꼭 한번 선물도 하시고 또 내가 먼저 말씀을 혹시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진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60번님 오늘 당첨되지 못하셨지만 이 가을 더 깊어지는 말씀으로 단단하게 채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이죠? 네, 많이들 책도 읽으시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뜨란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사랑의 뜨란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제로 드려진 것들을 취해서 자신들의 분깃으로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우선은 여호와 앞에 드려진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건 제사장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지. 어디까지는 하나님 당신의 것이요, 하나님 당신의 소유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분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신 거죠. 이 종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이 점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몫으로 되돌려 주신 건 그 크신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필요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부디 여러분에게 참된 신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셨다가 다시금 우리에게 되돌려주신 거예요. 제물로 성부께 바쳐졌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평생 예수님과 동반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제라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배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배상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치러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배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화목제는 반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반환함으로써 화목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 우리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반환함으로 화목을 이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화목제는 평화롭게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참된 평화를 주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화목제는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고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화목제는 감사제라 얘기해요. 화목제는 이미 주신 복에 대해 감사드리는 감사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드리는 소원제이기도 했다 얘기해요. 감사제며 서원제였습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미리부터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직은 원래 장자 세습제였습니다. 아론 다음에는 그 직분을 당연히 장자가 이어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복되고 복된 제사장들이여, 우리는 마치 장자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충성하고 있는 한, 복과 은혜는 우리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하면 복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의식은 옷을 넘겨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새롭고 신기한 어떤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말이죠. 복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얘기예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인본주의 세체를 덧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없이 그대로 전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겼던 신앙 선배들이 신앙을 물려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불신, 단순하고 질박한 신앙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화목제사에는 공동식사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 드린 재물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면 재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그것을 할당받아가지고 함께 나눠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다 함께 참여하게 되는 회식의 자리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사랑과 교제의 장이 마련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자리입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화목제사의 자리가 날마다 마련되어야 되는 거죠. 축제의 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사랑과 교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를 기뻐하는 행복의 자리입니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가정이라면 날마다 그 가정 가운데 화목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날마다 축제와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가족 구성원들과의 평화를 드리는, 식구들과의 평화를 드리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제사장 위임식 때는 공동식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음식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무척이나 개방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폐쇄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는 점에서 우리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이 개방적이지. 어느 누구도 이 공동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속죄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은 그들에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지옥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는 가장 폐쇄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거룩한 울타리를 쳐두신 거지. 그 거룩한 울타리는 강하고 견고한 울타리인데 활짝 열려진 울타리입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활짝 열려있긴 하지만 안과 밖이 분명히 구별된 울타리예요. 우리의 울타리는 아직은 문이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0: 언제 그게 다 저울일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걸 닫아버리는 그 순간 울타리의 안과 밖은 영원히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은 열린 울타리예요. 그러나 금방 닫히게 될 겁니다. 속히 들어오는 여러분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은 철저하게 짝이 없어요. 거룩한 음식은 절대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침까지 남는 게 있으면 불살라버리라 하셨습니다. 왜? 오염되면 안 되니까요. 가볍게 취급되면 안 되니까요. 경솔하게 취급되면 안 되니까요. 36절 말씀에 보니까 제단을 위해서도 속죄하라 하셨습니다. 제단도 부정한 사람의 죄인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까닭에 정결의 의식을 거쳐야 되는 거죠. 제단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들도 속죄일 날에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데 나 자신만이 아니고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상번제에 관한 지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번제로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번제 중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때를 따라 드리는 특별 번제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신실한 신자들은 매일같이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지. 또 정해진 시간에 공적 예배를 드리는 거지. 상번제의 신앙,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번제,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 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중요한 일꾼으로 임직이 된다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 터진다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어떤 소원이 있다거나 그때는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어린 양과 함께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소제는 충성과 감사를 의미하는 제사예요. 소제의 제물은 떡과 첫열매, 고운 밀가루, 기름 같은 것을 소제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복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열매들이 있죠? 그 열매들을 감사함으로 소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축복해요. 감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충성을 담아 아름다운 소제로 올려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는 전제용 제물이에요.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섬김과 봉사를 상징하는 게 포도주야. 섬김과 봉사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뿌리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과 감사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섬김과 봉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섬김과 봉사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 아름다워지고 복되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귀한 제사를 올리는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거다 하시는 거지. 그래서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당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장소예요. 귀한 제사가 드려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복되고 거룩한 제단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진실한 번제를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거룩한 장소에 나올 때 진실함과 경외함과 사모함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 속한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여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 거룩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들이지.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지내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알게 될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구하신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생생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깨달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며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991-6506번 031-991-6506번 김포 하나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드리는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입니다. 며칠 전에 포항 운하에서 빛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낙화놀이를 보고 왔어요. 깜깜한 밤 운하 물길 위로 불빛이 꽃잎처럼 흩날리는데요.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더라고요. 한참 바라보는데 빛이 참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빛은 사랑을 통해 드러나고 사랑은 빛을 통해 세상에 전해진다.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거리낌은요,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 돌뿌리 같은 거래요. 저도 돌아보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엔 늘 미움과 분노, 욕심, 망설임 이런 마음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그 빛 앞에 서면 마음속 어두운 그 돌뿌리들은 하나씩 드러나고 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돌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먼저 우리가 손 내미는 그런 사랑. 이것이야말로 빛을 잇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사랑을 이어주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나요? 아님 아직 마음에 걸려있는 돌뿌리가 떠오르나요? 그 마음 혼자 품고 계시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의 간절하고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 찬양한 곡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0: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은혜롭게 올려드렸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요.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오천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잘 지내셨죠? 한 달 만에 저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풍성한 기도 응답 기대하면서 마음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목사님,
1: 네.
0: 낙화놀이 혹시 보셨어요?
1: 아, 저는 못 봤어요.
0: 그쵸? 네. 저도 처음 얼마 전에 포항 운하에서 열린 거 봤는데요. 불꽃이 하나만 딱 켜져 있을 때는 되게 초라하고 뭔가 금방 사그라들 것 같았는데 그 불이 옆으로 막 이어지니까 운하 물길 전체가 환해지더라고요.
1: 네.
0: 낙하놀이 불꽃이 옆으로 옮겨 붙듯이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도 마음에 품은 그 한 영혼 끝까지 사랑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까지 곁에서 빛을 이어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부탁드려요.
1: 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환한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 아멘.
0: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그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강력한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사랑은 주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헤아려서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빛 아래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사연 순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네요. 1758번님, 아들이 본가는 경주이지만 직장이 충청도인 상태가 8년째입니다. 가정과 교회 모두 경주에 옮겨질 수 있도록, 직장에서 기회를 또 잡도록, 상황을 막는 직장 동료의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0: 네, 8년 동안 또 외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겠죠?
1: 네.
0: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1: 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주가 본가이지만 충청도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들이 참 안타까워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교회가 모두 경주에 옮겨져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 올립니다. 주님,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또한 귀한 아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상황들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아들의 직장 동료들의 마음까지 만져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길 여심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또 아름다운 직장생활과 또 가정생활, 또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함을 신뢰하면서
1: 아멘.
0: 기도하며 기다리는 귀한 가정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0832번님입니다. 딸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받침이 되고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기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0: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1: 그렇죠.
0: 열심히 또 해야 할 때이고. 네. 그래요, 그 마음 헤아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이 11월 28일 7월 임용고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딸에게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함에 있어서 체력이 받침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나님 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1: 아멘.
0: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귀한 딸이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도하여서 마음의 주님 주신 평강 가지고 11월 28일 치르는 임용고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지혜 주시고 좋은 기억력도 주시고 응용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나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합격을 향한 그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0: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5304번님입니다. 셋째, 넷째 동생, 조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잘 믿을 수 있기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내 영혼 구원을 위한 귀한 그쵸? 기도지 뭐.
0: 너무 귀합니다.
1: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0: 아, 네.
1: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생과 조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셋째 동생, 넷째 동생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귀한 동생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 동생들에게 주님 은혜 부어주심에 복음 듣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0: 아멘.
1: 조카들도 하나님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영향을 받게 하시고 주변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붙여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깨달아서 예수 믿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가정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0: 아멘.
1: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영혼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2708번님입니다. 딸이 27살이고 지금 타지역에서 3교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데로 이직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네. 간호사 근무가 많이 힘들잖아요.
0: 그쵸.
1: 교대 근무도 그렇고. 그러네. 또 타지역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 모습이 우리 2708번님 마음에 많이
0: 네.
1: 또 무거운 짐인 것
0: 그쵸.
1: 같아요.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27된 딸이 타지역에서 3교대 간호사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기도 올립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사오니 주여 그 마음, 그 기도 제목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도 그 상황도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딸에게도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 힘입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로 이직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0: 아멘.
1: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또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낼 수 있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9215번님입니다.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그래 우리의 힘든 환경들까지도 그렇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0: 맞습니다.
1: 또 선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0: 아멘.
1: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질환으로 오래 힘들어한 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0: 아멘.
1: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귀한 딸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귀한 딸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많이 참 무거워져 있고 낙심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0: 아멘. 사람의 지혜도 사람의 능력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딸을 힘들게 하는 정신질환은 주의 권능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1: 아멘.
0: 주님 도우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주여.
0: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구원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치유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주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지친 몸과 마음에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3157번님입니다. 주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법들이 없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가 이런 악법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네요.
0: 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앞에 희생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애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전통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이 하나님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미이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1: 아멘.
0: 은혜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1: 아멘.
0: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2314번님입니다. 며느리가 두 번의 유산 후에 최근에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궁에 피가 고여 있다고 하는데 며느리 몸에 이상 없이 자연히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기도 태중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 모두 아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 맞아요.
0: 맞아요. 귀한 아기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1: 그렇습니다.
0: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 두 분의 유산 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임신했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셨사오니 그 생명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자궁에 피가 고여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기입하셔서 그 고인 피가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자라매 조금도 이상이 없는, 지장이 없는 그런 자궁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며느리 몸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태중에 허락하여 주신 귀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정 모두가 그 생명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도우심으로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 얻어 그 아이를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백성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9507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딸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할 수 있고 신랑도 곧 있을 인사 발령이 있습니다.

0: 어디를 가든지 직원분들과 트러블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1: 네, 우리 딸과 남편을 위하여 네. 기도 제목 올렸네요.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이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멈추어 있는데 하나님 그 발걸음이 다시 교회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는 마음을 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네. 주여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딸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신앙생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곧 인사 발령이 있을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셔서
0: 아멘.
1: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0: 주여.
1: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남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직원들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 용납하고 이해함으로 트러블 없이 잘 일할 수 있게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중보 기도의 힘을 믿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중보기도 사연 나눠주세요. 은혜로운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054-256-3000 054-256-3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오천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할게요. 익명으로 올려주셨네요. 방송으로 부끄러우나 제가 어려서부터 음란에 중독되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이 떠나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솔직하게 올려주셨어요.
1: 네, 용기 내어서 네.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네. 귀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 이 제목처럼 음란에서 자유케 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음란이 중독되어 지금까지 지속되는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 아파서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립니다. 벗어나고 싶어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먼저 귀한 영혼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귀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주시되 특별히 음란에 빠지게 만드는 그 환경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그런 결단, 떠나고자 하는 지혜, 그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두오신 가운데 이 음란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음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환경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살피게 하시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환경을 끊어내는 그런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두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감정까지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음란이 멀어지고 싫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0: 9326번님입니다. 샬롬. 참 아름다운 수요일입니다. 포항 동일교회 섬기는 추성호 안수집사가 담낭 염증으로 담낭 제거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다른 쪽에 염증이 많아서 중환자실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현님, 이 시간 추성호 안수집사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담낭 제거 수술 잘 되게 하소서. 성령님, 추성호 안수집사 잘 회복되어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문을 올려주셨어요.
1: 네, 또 믿음의 형제의 네,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모습 귀합니다.
0: 귀합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항 통일교회 추성호 안수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담낭 염증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염증 수치가 높아서 그 수치가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추성호 안수집사님의 염증 수치는 수술할 수 있게끔 내려갈지어다.
0: 아멘.
1: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수술 이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잘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된 건강함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집사님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집사님 되게 도우시고 기도하는 우리 9326분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통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온전히 치유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8151번님입니다. 두 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해결하게 도와주소서. 사업, 가정, 처가, 아이들의 학업 등 많은 문제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1: 그래, 문제 앞에서 네.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0: 맞아요.
1: 낙심이 되고
0: 맞습니다.
1: 포기가 돼요.
0: 네.
1: 그래서 문제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제목 주셨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8151번님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151번님 어려운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당장은 문제 앞에서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문제로 인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대하는 마음, 소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주어진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업도 가정도 처가도 아이들의 학습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되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내 계산으로 하나님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낙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니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하시더라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0: 아멘.
1: 귀한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1.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네요. 1226번님입니다. 아들이 공기업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19일

0: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발표가 있습니다. 꼭 합격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네, 전화 주셨네요.
1: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1, 2, 26번님 아들이 공기업 면접을 받습니다.
0: 그렇죠.
1: 이제 19일 월요일 날 그 면접 결과가 나오는데 최종 합격 발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귀한 아들에게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0: 아멘.
1: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면접을 보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왔사오니 또 이후의 결과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귀한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소망을 주께서 아시오니 만지시사 귀한 아들에게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원하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짜 합격의 기쁜 소식 나눠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0155번님입니다. 샬롬. 자폐 장애를 가진 아들 로이와 근육이 말라가는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1: 아멘.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네. 귀한 우리 성도님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힘든 환경이지만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폐장애로 아파하는 아들 로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0: 아버지.
1: 귀한 로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로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015번님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잘 또 극복하며 지혜롭게 맡겨주신 아들을 잘 양육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근육이 말라가는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희귀질환까지도 우리 하나님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육이 말라가는 희귀질환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치유하시는 은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아멘.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사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0: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6267번님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11월에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저도 4명의 VIP를 초청하려고 해요. 마음 열게 하시고 그날 꼭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멘. 올려주셨어요.
1: 네, 오프닝 네. 멘트처럼 마치 네. 기도 제목도 영혼 구령을 위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67번님 11월에 있는 새 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4명의 VIP를 초청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VIP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새 생명 축제의 그날 이들이 교회로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아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아멘.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으로 이 우리 267번님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역사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또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복음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다 읽어드리지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멋지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0: 형과 처지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삶에서 만난 문제 그리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주님께서 다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멘.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는 능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조차 삶으로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목사님.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은 오늘 소망의 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한 기도로 은혜로운 시간 함께해 주신 오천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 대신 주님의 사랑을 환하게 비추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오천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 진행의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푸른숲교회에서 10월 11일 주일부터 13일 화요일까지 가을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과 치유받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회에는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향희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하십니다. 11일 주일 저녁 8시에 시작되며 매일 새벽 5시와 저녁 8시에 이어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함께 걷는 교회와 경북동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찾아가는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열리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신나는 게임과 스탬프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복음의 기쁨도 나누는 이번 전도축제에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7579-155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제1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가 10월 20일 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경주 제1교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사류, 반찬류의 음식부터 붕어빵, 수제 오란다 강정 등 풍성한 먹거리와 남성, 여성 각종 의류가 준비됩니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를 위해 사용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 경주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주최 포항시 기독교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2026 더 웨이브 워십이 오는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진행됩니다. 찬양 버스킹과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오후 5시부터는 찬양 연합집회가 시작됩니다. 청년부터 장년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977620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봉계 선교 연합교회 주최 포항 충진교회 주관으로 10월 18일 주일 오후 4시에 제5회 기계면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열립니다. 봉좌마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며 푸짐한 상품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에 거주하는 남과 북 출신 여성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일 여성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노래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평화통일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포항 거주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음악 활동을 함께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휴대전화 010-7170-06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상대동에 위치한 섬김의 교회에서 주일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십니다.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6-3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행복한 교회 김창훈 목사님입니다.
1: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사들로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순교의 피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방황하고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비진리를 철저히 버리고 인본주의와 개인주의를 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의 눈물과 순교로 세워졌으니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마다 주의 백성들마다 세계 열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생명 살린 일에 물질로 돕고 보내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외 한인선교연합기관 세 곳이 업무 협약을 맺고 현지교회 중심의 동반자 선교에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한인세계선교사회는 어제 서울 동작구 세계선교협의회 사무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재정지원 위주의 선교를 뛰어넘어 선교사들이 현지교회와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격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대흥 KWMA 사무총장은 비서구권 선교사의 증가와 세계 선교 질서 변화에 따라 현지교회가 주도하는 동반자 선교 방식이 필수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오는 11월 24일 교단별 동반자 선교 모범 사례 발표회를 열고 선교 패러다임 전환을 계속 강조할 예정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가 어제 2026 온누리 사역축제를 열고 복음의 양면성을 구현하는 하이브리드 교회의 사회선교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유진아 목사는 신앙의 사사화를 지적하며 사회선교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강조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오병이어 공동체와 온누리 울타리 등 약 30개 사회선교팀을 통해 쪽방촌과 탈북민, 다문화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주제 강의에 나선 이재훈 담임 목사는 진리와 책임을 붙드는 하이브리드 교회를 교회상으로 제시하며 유기적 관계를 보존하는 제도적 구조의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어 교회에서 규정을 만들 때는 그 규정

0: 대통령이 누구를 지키는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단절을 겪기 쉬운 농어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일하고 예배하며 교제를 이어가는 일터 공동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일터 공동체 옹기종기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농어촌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밭일과 반찬 제작, 김장 봉사를 진행하며 소통하는 출퇴근형 공동체입니다. 70세 정혜보 목사와 74세 임성재 목사 등 은퇴 목회자들은 16,529제곱미터 규모의 숲 산책로 조성과 1,500포기의 김치 담그기, 독거노인 도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주민들의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주고 공동체의 문화 공간을 개방하며 교제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기중 옹기종기 대표 목사는 은퇴 후 교회 밖으로 나온 목회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교회 하늘다리 아카데미가 목회자 설교 세미나를 통해 AI를 설교 연구의 조력자로 활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종교교회는 지난 12일 경기도 용인 HL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제4회 다음 시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생명 선교사와 전창희 목사, 안덕원 교수는 AI를 설교 대필 도구가 아닌 성경 연구 조교로 활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본문 대조와 성경 해석에 대한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용근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는 설교 반응과 관련 교인들이 진솔함과 본문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좋은 설교의 핵심 요소로 꼽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원이 JMS 총재 정명석과 그 교단의 성폭행 피해 신도 3명에게 총 3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여성 신도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명석과 JMS 교단이 M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A씨에게 8천만 원을, 한국인 피해자 모씨에게 4천만 원및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교단 2인자 김지선 씨에게도 교단과 공동으로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의 조직적 방조와 2차 가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0도, 평양 18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내려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쌀쌀합니다. 옷차림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대기 확산은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홍사영입니다. FEBC.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방송으로서 늘 극동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방송이, 극동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을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시로 문을 열까 하는데요. 주님, 내 평생 내 힘과 내 지혜를 갖고 내 삶을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를 갖고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신을 채우고 넓히고 연마하기 앞서 먼저 주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화려하고 능력 있는 연장이 아니라 진정 깨끗하고 막힘없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 가운데 관계편 함께합니다. 학대는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마음의 밑바탕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백은 어떤 인간도 수단으로 대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에 대한 모독입니다. 누군가를 학대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혐오와 적대감이 넘치는 우리 시대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땅에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외롭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는 순간 촘촘하던 관계의 끈들이 서서히 끊어집니다. 가까이 있던 이들이 슬그머니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학대받는 자들은 대부분 무력합니다.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삶에 지쳐서 누군가의 어깨에 기댄 채 잠시라도 쉬고 싶지만 어깨를 빌려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자신이 천지간에 외톨이가 되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힐 때 사람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땅끝은 우리로부터 공간적으로 먼 곳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극한 상황에 처한 이들은 땅끝에 선 사람들입니다.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부름받은 이들의 직무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서러움 곁으로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곁에 다가가 설 땅이 되어주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역사 속에서 악이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면서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괜한 분쟁에 휘말렸다가 일상의 평온까지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크는 그런 우리의 미온적 태도에 철퇴를 가하는 말을 합니다. 단지 조금밖에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역사의 변화는 늘 계란으로 바위치는 무모한 이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극이 압도돼 선한 사람들이 침묵할 때 악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우리의 삶을 요린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에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움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젠가는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환난의 시기를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학대받는 이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 역사의 흐름이 비로소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 가운데 관계편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하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하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10월 1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우리에겐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민 여성 두 명이 중국에서 이동하던 중에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RFL을 통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살아오며 어린 딸까지 두었지만 정식 신분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오다 어렵게 한국행을 결정한 건데요. 얼마 전 중국에 붙잡혔다고 하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혹시라도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까 싶어 걱정에 밤을 지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남과 북 곳곳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시간이 하루속히 매듭지어지고, 엄마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이산가족 또 실향민이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죠. 주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들으시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오후 해피데이 출석 인사를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함께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오 해피데이 출석 인사 또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찬송, 대전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추억의 찬양 메들리 함께 할게요.

맑은 날씨 즐겁게 일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0782님, 오늘 첫 번째 출석 인사 고흥에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싹회원 0553님 찾아와 주셨어요. 복음 통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힘찬 오후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찬 오후에 복음 통일을 향한 믿음의 선포를 나눠주셨는데 이 오후는 무엇을 하며 어디서 또 보내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0553님, 먼저는 저희 출석 인사 선물 나눠드릴 텐데요. 앞으로도 OFP데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8845님. 그러면 이 소망으로 지금도 바로 감사의 제목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번 세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저는 8845님에게 감사의 도전을 받음에 감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통일의 소망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 와, 그리고 0113님의 이런 문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감사해요. 아버지가 90대신데 고향이 황해도이신 실향민이십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을 북한에 두고 혼자 남한으로 오셨는데 지금까지 고향을 못 가고 계시네요. 주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오신 가족과 전쟁 때문에 생이별해야만 했던 이산가족, 실향민, 그리고 탈북한 형제와 자매분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이렇게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신청 찬송 또 축하 사연 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세요.

운전 중이라 정차하고 문자 보냅니다. 8845님. 가을 햇빛을 보는 것도 그 은혜의 감사, 극동방송을 듣게 하신 것도 감사. 감사가 있게 하심도 감사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정차까지 또 해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자 한자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8891님은 여기는 부산 남포동입니다. 통일이 되면 낮은 선봉 전파선교사로 극동방송에서 파송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장인 어르신이 실향민인데 지금 구순을 넘기셨어요. 살아생전 통일이 되기를. 북한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 우상숭배가 무너지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아마 통일을 두고서 계속해서 전파선교사로 함께 하시면서 실향민이신 장인 어르신의 그 기도 제목과 함께 북한의 우상 숭배가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지길 기도하는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를 계속해서 기다리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을 듣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힐링입니다 하셨던 6721님. 안성 맞춤의 도시 안성시에서 청취하고 있어요. 5살 딸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농장에서 점심 준비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매일같이 듣고 계신가 봐요. 6721님 육아까지 같이 하시면 참 분주하실 텐데 극동방송과 그 하루하루를 함께 하시고 또 나눠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0553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신청 찬송도 보내주세요. 축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OFP데이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찬양 후에 만나볼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앞서 오프닝에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정식 신분 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던 탈북한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신분이 드러날까 늘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때로는 말투나 행동도 주변 사람들과 비슷하게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흉내를 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흉내를 낸다, 남의 흉내를 낸다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1번 입내피다. 입내피다. 2번 마음을 누긋히다. 둘 다 처음 듣는 표현이에요. 저는 둘 다 북한에 있는 표현인데 남을 흉내내다라는 이 표현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이 될까요? 1번이 입, 내, 입술할 때 입, 내면할 때 내, 입내 피다. 2번이 마음을 누긋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함께해 주세요. 샵 1069번이고요. 인천에서 우리 참여해 주신 새싹회원 0553님도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내주신 2261님도 한표차의 정답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누군가를 따라하고 흉내를 내다. 중국에서 이렇게 신분 없이 몰래 살아가야만 하는 북한의 형제와 자매들, 특히나 자매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흉내를 내고 거기서 눈에 띄지 않게 생활하는 경우도 많은데, 혹은 또 북한 안에서도 친구의 흉내를 내고 누군가 흉내를 낼 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그 흉내를 보통은 표현을 하죠. 입술로 내는 어떤 그 남의 흉내를 내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입내피다, 2번 마음을 누긋히다. 오늘의 이 두 표현, 이 북한어 표현만 봐도 남과 북의 표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아주 잠깐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통일됐을 그때 우리가 좁혀야 하는 간극이 좁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한 뼘을 좁혀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샵 1069번으로 정답 도전해주세요.

오늘 표현이 둘 다 너무 어려워요. 1번도 2번도 어렵지만 1번을 도전해 봅니다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고요. 청주에서 남편 일 도와가며 듣습니다. 일하시면서 우리 0360님도 날씨가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정답 1번 도전해 주셨네요.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4530님. 그렇죠. 말씀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행적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걸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입술로, 그리고 내면도 따라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한뼘 차이, 북한에서는 남의 흉내를 내다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할지. 1번 인내피다, 2번 마음을 누구티다. 오늘 문제는 참 헷갈리지만 인천에서 출첵하면서 이게 아닐까 하고 도전을 해봅니다. 5489님 헷갈리지만 잘 보내주신 것 같아요. 0016님은 정정합니다. 2번이요. 라고도 해주셨는데 다시 정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 여러 번 해주셔도 좋아요. 신청 찬송도 여러 번 보내주셔도 좋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할 때,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할 때도 입술로 먼저 기도하고, 입술로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내면으로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러지 않나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요, 오 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차, 믿음의 기업 아마나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1호십의 그큰 일을 행하신 찬양까지 함께 했는데요. 오늘의 한뼘 차이 정답 1번과 2번 인내피다와 마음을 두구티다 가운데 정답은 1번 인내피다, 인내를 피다였어요. 어렵습니다 하신 분들이 거의 세분중한 분이 그러셨는데 그래도 정답은 아주 잘 맞춰주셨어요. 오늘은 이 표현이 어려운 이유가 더 전보다 어려운 이유가 아예 좀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처음 듣는 표현이거든요. 흉내를 내다, 뭐 흉내 내다, 따라하다, 비슷하게 행동하다 뭐 이런 표현들은 많이 쓰는데 이 표현 자체가 아예 어감이 달라진 경우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우리의 간극이 더 넓혀졌다는 뜻이겠죠. 2507님이 그래서 한뼘 차이 문제 정답을 2번이라고 보내셨어요. 2번 오답이지만 생각보다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말이 많이 달라서 놀랬어요. 근데 통일되면 국어 배울 게더 많아질까요? 지금도 충분히 많은데 라고 하셨어요. 아마 서로 이해해야 하는 영역이 더 넓어지겠죠. 국어도 영역이 조금 더 생기긴 하겠지만 표준어를 합의하는 그 과정이 조금은 길겠지만 표준어를 잘 배우고 그 방언을 이해하듯이 이해하면서 함께해야 될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게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입내 피는 닮아가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4530님도 정답을 잘 응용해 주셨어요. 동무 입내 피지 말아오 라고 했을까요? 하시면서 0258님은 북한 말은 정말 날것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듣고 있어요. 오늘 오래오래 극동방송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여기는 여수인데 완연한 가을 날씨 가운데 북한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도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찬 방송 감사해요. 3204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평 차이를 나누면서 올피데이에 함께하면서 0553님의 고백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성령의 불이 평양 땅에 임했을 때처럼 다시 한번 북녘 땅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 복음 통일될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의 사명자임을 잊지 말라는 3380님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남과 북의 간극을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비난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그리고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 북한에서 나온 중국에 있는 제3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이렇게 누

누군가를 흉내내며 현지인인 척, 다른 사람인 척, 눈에 띄지 않고 숨죽여 살아가는 제3국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바로 서서 당당히 나올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개별 연락 드릴게요. 오 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음란물을 보면 머리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발기부전이나 정상적인 부부생활의 어려움 등 육체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독일 저명한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 결과 음란물이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밝혀져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연구진은 평균 연령 26세 독일 남자 28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음란물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음란물 사진을 보고 난 뒤에는 다른 사진을 보고 난 뒤보다 기억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음란물은 끊어야 합니다. 이 땅에 거룩함을 부르짖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죄 앞에 상습적으로 무릎 꿇기를 멈추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앞에만 무릎 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안전 캠페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두 딸과 함께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고 가정주부입니다. 세계복음화와 영적 존초기지를 꿈꾸는 수용로 교회를 섬기는 이보라미 집사입니다. 네, 원래 부산 사람인데 저희 그 남편 사업 때문에 대전에서 10년 살다가 대전에서 계속 극동방송을 듣다가 네, 여기로 오게 됐어요. 이제 3년 조금 넘게 살았어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계신 이보람이 집사님을 만납니다. 수용로 교회 소개입니다.
1: 저희 이기원 담임 목사님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멋진 목사님이시고요. 또 저희 사랑방 식구들, 저희 교구 식구들은 정말 친자매와 영적인 그런 가족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또 사랑을 주고 그런 저희 든든한 버팀목 같은 분들입니다.
2: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의 이 고백을 모태신앙인 이보람이 집사님도 하고 계십니다.
1: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또 어릴 적부터 교회가 집처럼 자랐고 또 믿음의 배우자 만나가지고 두 딸 놓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5년 전에 38살에 유방암 상기 진단을 받으면서 또 1년 뒤에 또 뼈전이라는 소식에 끊임없이 이제 제가 항암 치료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고 뭐 어떻게 정말 낙심하고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정말 또 주님 앞에 제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난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난 중에 위로하시고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주님을 제가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2: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1: 정말 두려움에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삶이 끝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0: 예, 무엇을 위해 살고 날 위해 무엇을 했니라고 물으면 난 뭐라고 하지? 여지껏 나는 날 위해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금요 철야를 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데 내가 네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니? 너는 다 가진 자잖아. 말씀을 정말 가슴에서 하면서 제가 큰 평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큰 두려움이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앞뒤가 바뀌듯이 다 사라져버렸던 것 같아요.
1: 대전에서 가게를 할 때도 부산에서 암 투병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0: 남편이랑 저랑 같이 일을 대전에서 가게를 하고 있던 중에 복음 전하는 것에 제가 되게 하나님의 그런 사모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게에서 늘 극동방송을 틀고 또 찬양도 틀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 이제 극동방송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와가지고는 긴 이제 투병 생활 때문에 하루 종일 뭐 크게 할 것이 없으니까 또 극동방송을 늘 틀어놓으면서 주옥 같은 말씀들로 은혜를 받고 또 찬양도 따라 부르고 또 소망의 기도 통해서 같이 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힘을 많이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극동방송을 통하여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뿌리 깊게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1: 전도자로 살기 원하는 마음, 복음의 씨앗을 심기 원하는 마음으로 전파 선교사에 가입합니다.
0: 네, 저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넘치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 나도 심어야 되겠다. 겨자씨처럼 적은 것을 심을 때 풍성이 자라게 하실 주님을 믿고 씨를 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파 선교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1: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름을 기대합니다.

0: 나의 남편 이정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두 딸 우리 보배와 세보미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우리 남편 정말 성실하고 묵묵히 가정을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날 이해해주고 내가 투병 기간 동안 많이 화도 내고 짜증도 냈지만 다 받아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두 딸 믿음으로 잘 키우고 소망 잃지 않고 지금의 고난이 축복이 되어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요.
1: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이보라미 집사님의 목소리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저는 정말 하나님께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만 쫓아오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그 귀한 보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고 결심을 했거든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제가 매일매일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부산 수용로 교회를 섬기시는 이보라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기계 제1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스가랴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호위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재물을 모으고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매우 중요시하면서 자신의 명성과 또 이력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하지는 않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보호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곳간이 작으니까 그 곳간을 헐어서 더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 소출을 얻은 것들 그리고 여러 집에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곳간에 놓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기본적인 바람 아닙니까? 많이 쌓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물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많이 모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재물이 내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결코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아도 결코 내 생명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이 참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호위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보호하고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위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호의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의하시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본 건 뭐예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해도 그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그 많은 인원이 길을 이동하는데 어떻게 그들 힘으로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를 하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아말렉을 만났어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호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광야 40년 길을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 말씀해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지금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40년 동안 그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길을 40년 동안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호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40년 시간을 고난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상황은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때에 따라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환경과 문제만 보지 마세요. 환경과 문제를 보면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시간이 갈수록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낙심하죠. 두려워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절망 가운데 휩싸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시고 오직 나를 호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보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맹수의 위협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혹시나 어려움에 빠지면 그 양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좋은 환경으로 인도를 해서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것이죠. 양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죠.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를 알고 그리고 신뢰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면 쉽게 넘어갈 때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있고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세상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죠. 그런데 쉽게 넘어가 버려요. 뱀의 마음을 듣고 열매를 보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수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와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은 말씀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을 인도할 때에 우리가 생명길로 또 영생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여러분 꿈쩍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죠.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거.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현실과는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봤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하냐 말이죠.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합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치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성전도 허물어져서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언제 지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불안전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

내가 보석같이 빛나게 하리. 보석이 아니라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게 더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호의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왕관의 보석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혀 빛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길가에 흔한 돌멩이 같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참 삶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인생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하시는 분이라.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세상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좀 더 뛰어나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시면 안 돼요. 나 자신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너까짓게 이런 표현하시면 안 돼요. 속으로라도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그렇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이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보석같이 존귀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빛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호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보석같이 빛나게 되기 때문에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형통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더 큰 형통함이고 아름다움, 우리가 받는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어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0: 이 땅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또 평강을 누리면서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호위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3-2166 054-243-2166번 기계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흥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10,000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요, 야 오늘 설교 내 남편 들으면 딱 좋은데, 내 아들 들으면 좋은데, 아니 우리 그 교회 그 김집사 들으면 딱인데, 그 오장로님 들으면 딱인데, 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보다 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맞아요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진짜죠. 우리는 접니다 저예요 라고 얘기를 노력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뭐 우리 핑계 많이 대잖아요. 예전에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주님께 헌신할 사람,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 들으세요, 이런 거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닙니다 막 눈치 보고 얼마나 갈등했던지, 결국에는 이제 헌신했죠. 접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그 어려운 길을 가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 바로 예수님의 방법은 그 좁은 길에서 저예요 제가 할게요 이때 일을 하시고요, 선하게 아주 또 좋은 길로,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또 더 좋고 쉬운 길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가는 길,

네, 첫곡 전해드렸습니다. 나의 가는 길 전해드렸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이네요. 자, 수요일. 자, 어떤 수요일을 맞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사연 또 신청곡 샵 9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수신 문자, 수신 번호에 사람 이름, 전화번호 대신에 샵 버튼 누르시고 9110입니다. 9110하고 0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샵 버튼 누르시고 짧은 거 50원, 긴거 100원. 네, 라디오 못 들으시는 분들은 앱으로 듣고 계시죠? 자, 앱으로는 어디서든지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메시지도 남길 수 있어요. 아멘 하고 오프닝에 화답해 주셨네요. 좁은 길, 그 어려운 길 알고는 있지만 아유 저는 아닙니다. 아유 난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유 제가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용감하게 한 번씩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 길,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그 길이 있겠죠. 자,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출석해 주셨고요. 이천에서도 듣고 계시고, 자, 저기 지금 중국에서도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와, 우리 0782번님, 지난번에 그 멧돼지 얘기하신 분 맞죠? 멧돼지 퇴치를 위해 극동 방송을 틀고 계시는 분, 어제 우리 퀴즈 대본 잘 받았다고 어제 이메일 주신 분들 오늘 싹 대본을 보내드렸습니다. 퀴즈 대본, 보물 퀴즈 대본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전도 제가 기다립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분, 내 엄마, 아빠, 아들, 딸, 동생, 오빠, 직장, 동료, 친구, 누구든지 지금 교회를 쉬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영혼들 여러분께서 전도 신청해 주시고요. 아니면 내가 그 본인이다. 지금 방송 듣고 있지만 내가 잠깐 떠나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자진해서 한번 정체를 밝혀 주십시오. 본인이 알려 주시려면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저한테. 샵 9110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전도 요청하실 분들도 앱으로 말고요. 문자로 주셔야 됩니다. 샵 9110. 그래야 제가 전화번호를 알수 있거든요.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 그분에게 얘기해 주시고 전화가 올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쉬고 있다. 그러면 방학 두 글자. 5년 쉬고 있다. 5년 방학. 이렇게 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건 아닌데 하시는 분 한번 싹그 길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손짓하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그쵸? 지금 쉬고 계시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샵 9110번으로 자, 이분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 요청. 나는 지금 쉬고 있다. 방학 무교. 여러분의 문자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십시오. 길하면 또 산성에서 이길 빠질 수가 없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크룩스입니다.

0: 나의 갈길 다가도록 크룩스 크룩스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금방 전화 연결을 했는데 바로 끊어졌네요. 자, 다시 제가 전화를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전도 요청자인데 바로 끊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도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언니를 전도하고 싶다고 요청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를 걸었었는데 전화가 끊어졌네요. 자, 우리 고영웅님. 예, 저 김인수 PD인데요. 네네. 예, 전화를 끊으신 것 같은데, 그죠? 자, 전화를 끊으시면 안 되고 잠깐만 끊지 말고 계세요. 끊지 마십시오. 자, 자, 지금 동생이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동생을 전화가 연결이 됐고, 자, 언니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8, 9. 언니가 무교시라고 하시는데.
1: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예.
0: 고영래님 되시죠?
1: 네네.
0: 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예.
0: 우리 동생 고영욱 동생이
1: 네네.
0: 전화 온다고 얘기했죠?
1: 예, 했어요.

0: 그래요.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1: 네.
0: 혹시 극동방송 아세요?
1: 뭐, 나는 저, 뭐야, 저거 방송이라고만 알고 있죠?
0: 저거 방송이 어떤 저거일까?
1: 교회.
0: 어? 어떤 저거?
1: 뭐라 그래야 돼? 교회라 그래?
0: 그렇지,
1: 기독교라 그래? 뭐라
0: 교회.
1: 그래야 돼? 예.
0: 교회
1: 교회.
0: 기독교.
1: 예.
0: 우리 고영래님,
1: 네.
0: 어느 지역에 계세요?
1: 여기는 서울 면목동이야.
0: 서울 면목동.
1: 예, 서울
0: 오, 그래요.
1: 중랑구 면목동,
0: 중랑구 면목동.
1: 네.
0: 면목동 하면 제가 편하네요. 옛날에 이모가 오래 살았던 곳인데, 그래서 면목동 매번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계시는군요. 그 교회 방송, 저거 교회 방송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
1: 네.
0: 가보셨어요? 교회?
1: 예, 가봤죠.
0: 언제,
1: 동생이
0: 언제?
1: 있고요.
0: 응?
1: 동생이 전도사인데요.
0: 예.
1: 그 신랑이 올해 그 장로 됐어요.
0: 예.
1: 예, 그래갖고 그 축하해주는 자리에 갔었죠.
0: 아, 축하해주는 대로 예배를
1: 네네.
0: 본격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가본 적은 없으시죠?
1: 예, 없어요.
0: 그러니까 우리
1: 아직은.
0: 동생이
1: 네.
0: 이제 사연을 보냈어요, 방송국으로. 근데
1: 네.
0: 언니는 교회를 안 다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근데 그
1: 아직은.
0: 아직 안 다녀봤죠?
1: 네네.
0: 근데 이제 그 사연을 보내서 그 당첨이 돼가지고 우리
1: 네.
0: 언니 사연, 그래서 언니한테 좀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전화한 겁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자, 저희가 선물이 많이
1: 네.
0: 있어요. 많이 있는데
1: 아.
0: 다 드리면 좋은데, 이 중에서
1: 네.
0: 언니한테
1: 네.
0: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제가
1: 아.
0: 불러볼 테니까. 자,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가 있고,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가 있고,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 묵 냉면, 있고요.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아르견과 오지의 1535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1: 엄청 많네요.
0: 어이구,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고르신다면?
1: 아, 1번을 택해가지고 제보를 줬으면 좋겠네요.
0: 1번을 택해가지고
1: 예,
0: 소곱창
1: 제보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네.
0: 그 제부가 최근에 장로님
1: 장로,
0: 됐다고.
1: 네.
0: 아,
1: 축하 선물로.
0: 그래서 축하 선물로.
1: 네.
0: 그러면은 제부는 소곱창 드리고 우리
1: 네.
0: 고영래님은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 저도요?
0: 예. 아니,
1: 고백이나
0: 왜냐면
1: 신다고
0: 제가
1: 안 해요.
0: 고영래님은 하나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1: 아,
0: 왜냐면 그분
1: 그랬어요?
0: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상품을 받으니까.
1: 아, 그럼 같은 걸로
0: 이분도
1: 하죠.
0: 드려야 되니까
1: 네.
0: 같은 걸로
1: 네.
0: 소곱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0: 그 동생 사연을 보니까 우리
1: 네.
0: 언니가
1: 네.
0: 최근에 좀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1: 예, 수술을 두 번을 했어요.
0: 그러니까
1: 수술을.
0: 아이고, 수술도 하시고 또 암도 수술하신 거예요?
1: 네, 암, 이제
0: 아유.
1: 4년도에 암 수술하고,
0: 예.
1: 예, 올해는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예.
0: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1: 지금 이제 2달 됐으니까,
0: 예.
1: 이제 인공관절 수술한 지,
0: 예.
1: 조금 이제 걸어 다니고, 이제 아픈 거 조금 덜하고 그래요.
0: 그래요. 시간이
1: 네.
0: 좀 흘러야 될 겁니다. 무릎 수술.
1: 네네.
0: 암 수술은요?
1: 암 수술은 계속 3개월마다 CT 찍고 있어요, 아직.
0: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경과가?
1: 경과는 뭐 좋다 그래요,
0: 아,
1: 병원에서.
0: 다행이네. 다행이에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극동방송이 이제 교회 방송이잖아요. 기독교 방송. 그
1: 네.
0: 예수님, 하나님.
1: 네.
0: 그래서 우리 고영래님께 좀 예수님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고영래님, 고영웅님, 저를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갑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0: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우리 고영래님이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1: 네, 응? 언젠가 날이 오겠죠, 뭐.
0: 그 언젠가가 언제 올까요?
1: 네? 글쎄요, 아직 예.
0: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연 보니까 70이 넘으셨는데.
1: 네.
0: 그 언젠가가 언제 나올라나?
1: 예? 네,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요.
0: 누가요?
1: 동생이.
0: 그러니까 동생이 기도하다가 지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방송국으로 이렇게 사연까지 보냈는데.
1: 네.
0: 동생 얘기 좀 들어봐야겠는데. 자, 우리 동생분.
2: 여보세요.
0: 예예예. 예, 예.
1: 아, 동생도 연결돼 있어요?
0: 예, 동생도 연결돼 있었어요.
2: 언니.
0: 생방송이야, 생방송. 우리 고영래님.
2: 언니.
1: 예.
2: 언니.
1: 너 교육.
2: 내 목소리 들려?
1: 들려.
2: 언니.
1: 들려.
2: 언니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다. 목소리 들려.
1: 아이, 또 왜 이래 또.
0: 우리 고영래님.
1: 네.
0: 이 동생이 막내시라면서요.
1: 네, 막내
0: 교회 전도사님이고.
1: 네.
0: 이게 동생이 언니를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방송국으로 사연까지 보내고 이런 네. 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연결되면은
1: 네.
0: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네.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눈물이 벌써 터졌어요.
1: 아이고.
0: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거 있으면 막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1: 네.
0: 이제 우리 동생분이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물론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나쁘게 바라보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분은 아주 좋고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더 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도 네. 있지만 이번 기회로 네. 통해서. 자, 우리 동생분.
2: 네.
0: 어떻게 이제 좀 진정되셨죠?
2: 네네.
0: 우리 언니에게 뭐 제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이 뭐 반복해도 좋지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2: 네.
0: 자, 하세요. 예, 언니한테.
2: 언니. 엄마가 지치지만 이제 엄마 천국 보내고 이제 언니랑 함께 또 언니랑 잘 성기며 그렇게 갈 거니까 언니 예배당에서 같이 성국을 누리며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1: 아유, 이렇게 울지 말고 얘기해. 고마워라.
2: 언니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 이렇게 방송국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기적 같아. 기적이 일어났어, 언니.
0: 그래요.
2: 하나님이 언니 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고영래 언니 너무 사랑해. 언니 나의 언니여서 너무 고마워. 너무 기쁘고 고마워, 언니.
1: 알았어.
2: 언니 내 이름도 언니가 지어줬잖아. 나한테 주인공이 예뻤다고 언니가 영호지라고 짓자 그랬잖아, 그치? 그 영호지가 예수님 많이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어, 언니. 언니 감사해.
0: 아, 그러시구나. 자, 우리 고영래님하고 우리 막내 고영욱님하고 몇 살 차이 나세요?
1: 11살이요.
0: 11살. 11살 언니가 태어난 동생 이름도 지어줬어요?
1: 네.
0: 이야, 첫째 언니세요?
1: 네, 장녀예요.
0: 어떻게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1: 오남매요.
0: 오남매 첫째고 우리
1: 예,
0: 고영욱님은 셋이 남자고 고영욱님은
1: 네,
0: 막내고
1: 네네.
0: 아마 둘이 더 돈독하셨겠다. 딸 둘이어가지고
1: 엄청 따랐죠 뭐.
0: 그러니까 예. 네. 참 오늘 우리 고영래님 이제 우리 동생이 언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연도 보내고 지금 라디오 생방송 중에 우리가 이렇게 연결됐어요.
1: 네.
0: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1: 아이.
0: 우리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1: 고맙습니다.
0: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언니 아까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가
2: 아니 아직 안 가셨어요.
0: 예? 아 천국 가신다고?
2: 네네. 유야 예.
1: 천국 보내고 이제 어디?
0: 아 천국 가실 거라고.
2: 네,
0: 죄송합니다.
2: 보내고 나서 이제.
0: 죄송해요. 저는 이미 천국에 가신 줄 알고.
1: 예. 내년이면 이제 100세예요.
0: 아, 아유 그러세요.
1: 네.
0: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1: 네, 네.
0: 그러니까 어머니는 99세든 100세든 천국을 딱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으실걸요. 그분.

0: 지금 저 치매가 오셔갖고.
1: 아 그래요? 예. 네.
0: 이미 막내가 몇 년 모시느라고 고생했죠.
1: 그랬구나.
0: 네.
1: 그래서 우리 언니도 그 천국을 소망하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한번 남은 인생 한번 누려보자고요.
0: 네. 알겠습니다.
1: 언젠가는 가겠지. 그 언젠가가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딱 우리가 기회 됐을 때 그때 가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면목동에 우리 교회에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0: 면목동 교회 많아요.
1: 그러니까 그중 교회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네. 고영래님이 갈 수 있는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 한 두세 군데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0: 아 어딘데요?
1: 아 이제 방송 끝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하려고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지만.
0: 네.
1: 제가 막 알아보고 막 물어보고 해가지고 네. 네. 제가 오늘 내일 안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0: 네?
1: 더 잘하세요? 혹시 그러면 주위에 잘 알고 네. 있는 분, 교회 다니는 분 계세요?
0: 많아요.
1: 그러면 그 중에서 네. 좀 마음 맞는 분한테 나 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드디어 이번 주부터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얘기 한번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놀래 자빠질 겁니다.
0: 뭐.
1: 놀래 자빠지면서 좋아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번 가보세요.
0: 알겠습니다.
1: 동생 소원도 좀 풀어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고영래님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0: 네.
1: 예. 자 우리 동생분.
2: 네.
1: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2: 네. 우리 예. 언니 기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피디님.
1: 그래요. 예. 기도 네. 기도해야죠. 우리 청취자도요. 보니까 지금 듣고 계시면서 막 어떤 분은 막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뭐 저거에 빵 터졌다고 그러시고 이런 분도 계시네요. 예. 자, 우리 언니분 저 따라서 네.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짧은 네. 기도지만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 따라서 자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부활하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0: 네.
1: 잘하셨어요. 이번 주에 주위 네. 분한테 얘기하고 이번 주에 꼭 가시는 거예요.
0: 네.
1: 알겠죠?
0: 네.
1: 네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면서 우리 언니는 아마 교회를 안 다녀보셨기 때문에 찬양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2: 네.
1: 우리 동생분이 찬양한 곡 좀 선곡해 주세요.
2: 아, 찬양이요?
1: 예.
2: 주 예수 나의 사랑? 주 예수 나의 산소망.
1: 아, 주 예수 나의 산소망.
2: 네.
1: 특별히 이거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2: 아, 최근에 제가 양천구 우리 등촌 시장을 전도하고 있는데요.
1: 예.
2: 그 전도하는 시장 사람들, 매장 사장님들이 모두 예수님 믿고 주일날 쉬기를 소원하고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2: 네.
1: 잠깐만 우리 고영옥 전도사님 정말 우리 영혼 구원 전도를 해서 열심히시네요. 그 중에서 우리 언니 네. 오늘 우리 이렇게 또 즐거운 통화 했으니까.
2: 네.
1: 교회 다니시겠다고 약속도 했으니까 옆에서 잘
2: 네,
1: 도와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예.
2: 네.
1: 우리 영리 언니.
0: 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그 극동 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0: 네. 네.
1: 두 분 인사하시고.
2: 언니. 언니 고마워. 올라가. 언니 이제 천국 백성이야, 언니. 언니 사랑해.
0: 알았어. 사랑해.
2: 고마워.
1: 감사합니다.

박성원의 목소리로 주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동생이 정말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했어요. 우리 교회를 아직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했던 언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천국 소망으로 꼭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인천에서 인사드리셨던 9596번님, 늘 따뜻하고 희망찬 방송으로 위로와 은혜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요. 우리 9596번님 혹시 지금 어떻게

계약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때 제가 지난달에 전화했었는데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신청곡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9596번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그때 한 젊은 우리 형제님이셨는데 1년 반 학생 계약하셨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십시오. 운전하면서 눈물 훔치고 있다고요. 감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402번님 우리 언니 동생의 감격스러운 통화 들으시면서 사연 주신 것 같아요. 8930번님 50대 중반이 된 작은 교회 사모입니다. 오랜 기간 방학하고 있는 제 친동생의 친구 박현주 자매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어요. 35년 전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생이고 청년 때까지 함께 서울에서 교회 다니며 교제했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서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다 보니 소식만 가끔 듣고 있네요. 지난 5월 남편의 사역지가 바뀌면서 천안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그 동생이 천안에서 산다는 것을 알고 연락을 했었는데 교회를 방학한 지가 10년 넘은 듯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생 다시 교회로 인도하고 싶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8930번님의 그 동생 이름하고 전화번호 보내주시고 한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오늘 받을 수 있으면 오늘 생방송 중에 전화하고 안 되면은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전화를 해서 10년 방학생 우리 동생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작전을 잘 짜자고요. 그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요청해 주십시오. 생방송 중에 요청해서 바로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 날이나 다음에 또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할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관계까지 적어주시면 생방송 중에 샵 9110번으로 제가 전화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그렇게 여러분께서 전도를 요청하시면 되겠어요. 4975번님 듣고 계세요? 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정자례입니다.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자, 캄보디아에서 앱으로 지금 극동방송 새끼라를 듣고 계시네요. 와우, 고맙습니다. 자, 경기도 부천에서도 듣고 계시고, 두정동 사무실, 두정동이 어디였죠? 자, 크게 틀어놓고 듣고 계신다고요.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양천구에서 이사 준비를 하면서 듣고 계시고요. 순천에서 차량 이동 중에 듣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양평에서도

자, 앱으로 듣고 계신 분의 신청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쉐키나 찬양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힘껏 돕는 새끼라 오늘도 한영원 이후에 열심히 달리십니다. 우리 수능 얼마 안 남은 고3 친구들, 무릎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0691번님. 그래요. 지금 우리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우리 부모님들도 열심히 뒷바라지 하실 것 같아요. 자, 경주에서 5741번님 듣고 계시는군요. 우리 큰 사위 예수님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년째 기도하고 있다고요. 지금 업무가 바빠서 전화 통화는 어려운데, 자, 우리 큰 사위를 위해서 우리 5741번님께서 꼭 연락 주셔서 우리가 한번 통화를 해가지고 작전을 잘 짜보자고요. 자, 앱으로도 듣고 계시는 분 참 오늘 많았는데요. 서울 가산동에서 듣고 계시고 천안 두정동이었군요. 자, 서천에서도 듣고 계시고, 자, 홀로 33년 동안 묵묵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 고맙습니다. 정말 방송을 들을 때마다 극동방송의 소중함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많은 분들에게 이 극동방송 알려주십시오. 자, 순천에서 차량 이동 중에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는 꽃이야,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함께 걷는 교회와 경북 동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찾아가는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열리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신나는 게임과 스탬프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복음의 기쁨도 나누는 이번 전도축제에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7579-155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제1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가 10월 20일 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경주 제1교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사류, 반찬류의 음식부터 붕어빵, 수제 오란다 강정 등 풍성한 먹거리와 남성, 여성 각종 의류가 준비됩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선교를 위해 사용돼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 경주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장로총연합회 제29회기 신앙간증집회가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경주 대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홍성실 집사님께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주시며 남남북녀 평양예술단의 무용, 찬양공연이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677-87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성결교회가 오는 10월 24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마당과 뒷주차장에서 온세대 선교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나눔 아울렛존, 먹거리존, 체험 놀이존, 선교 문화존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되고 특히 지역 주민 모두에겐 국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국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 지원과 후원을 위해 열리는 포항 성결교회 온세대 선교 바자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72-3177 포항 성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봉계 선교연합교회 주최 포항 충진교회 주관으로 10월 18일 주일 오후 4시에 제5회 기계면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열립니다. 봉좌마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며 푸짐한 상품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효자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항존직 은퇴 예식 및 임직 예식을 오는 10월 25일 주일 오후 3시에 효자교회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상대동에 위치한 섬김의 교회에서 주일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십니다.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6-3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을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화 되는 과정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영광의 상태, 즉 영화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그 구원의 실제를 삶 속에서 열매로 자라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며 동시에 완성자이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 안에서 유지되고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깨닫고 또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두 곡의 합창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존 루터의 작품 오비 조이풀 인더로드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하는 캠브리시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가운데 사악장 환희 함께 하시겠습니다.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는 바로크 음악 특유의 화려한 관악기의 음향과 장엄한 팡파레가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을 위한 그런 전쟁의 종결과 또 조약을 체결한 기념으로 왕실이 불꽃놀이 행사를 위한 음악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1749년 4월 27일 런던의 그린파크라는 공연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이 작품이 초연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힘차고 화려하고 또 축제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사악장 파니는 이 작품에서 가장 축제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악장으로서 트럼펫과 팀파니의 힘찬 음향이 아주 그 명료한 승리의 리듬을 상징하는 악장이기도 합니다.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BWV 351번 가운데 사악장 환희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핸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BWV 351번 가운데 4번 환희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D메이저 작품 번호 12 가운데 1번의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전시대를 대표하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인데요. 첫 번째 1번 작품이라 굉장히 고전시대의 형식의 미가 아주 잘 갖춰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전시대에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이제 반주와 독주의 역할들을 양분해서 또 서로 주제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형식들이 하이든과 모차르트에 의해서 고전시대에 확립이 됐는데요. 베토벤 초기 실내악적인 작품의 매력이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도 잘 녹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1악장은 아주 활기차고 생기있는 그런 악장인데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서로 주제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변형되는 그런 악장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D메이저 작품으로 12 가운데 1번 이 작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D 메이저 작품 번호 12 가운데 1번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 생상의 죽음의 무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음악으로도 많이 사랑받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이 작품은 서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생상이 프랑스 시인 앙리 카잘리스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 하나하나 그 시의 서사를 함께하고 그 서사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극적인 작품입니다. 생상의 죽음의 무도,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스상스의 죽음의 무도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윤지원의 오버의 연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결국은 생명입니다.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그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품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땅끝이 어딥니까? 여러분이 갈 수 있습니까? 땅끝은 우리 집이에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땅끝이에요. 한 바퀴

삥 둘러와서 마침내 어? 내 집안 식구가 이렇네 이거 보는 거예요. 선교를 기획해야죠. 선교사님 보냈으니까는 기도하고 물질도 보내고 잘 되도록 도와야 되겠죠. 다 돕고 돕더라도 내 집안, 내 식구, 내 가까운 지인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난 제대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땅끝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 내 이웃이라는 거 기억을 하면서 한번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하고 섬겨 보면서 생명에 대한 묵상을 두 달 동안 한번 함께 걸어보기를 축복합니다. 75주년의 교회 흐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앞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들의 형편은 각각 달라요. 그 교회가 처한 상황들, 이 지역 주변이 각각 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진짜 왕성하게 뿌리를 잘 내리고 뭐 성장하고 영향을 끼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교회는 그 지역이 너무 완고하고 뿌리 내리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자체도 위협을 당하는 거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모든 게 넘치고 여유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척박한 땅에서 정말 위협 속에서 믿음의 행진을 벌이는 분들, 아유 저분 왜 저러나, 왜 똑바로 못 믿나 이렇게 말한다면 대단한 착각이고 이건 큰 잘못이에요. 그분 나름대로 얼마나 애쓰고 있겠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땅이 척박한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주변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도 복음을 붙들고 역할을 감당해내는 귀하신 우리 교회와 선교와 모든 분들 존중이 여기고 내가 어떻게 저 교회를 도울까 이런 마음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한 대로 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는 물론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지역의 교회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교회들은 우리 개개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을 향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향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곧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을 두드리며 세 번 시작.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가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십시오. 오늘날 남탓하고 미루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 교회가 이게 뭐냐고, 당신이 교회예요. 모든 교회들은 몸부림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나의 내 교회를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와 에베소 교회인데요, 사실 지난주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정말 위대한 초대교회 일꾼들이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뒤이어 사도 바울만큼이나 대단했던 디모데가 목회 후배자로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고 거기 사도 요한이 거기 머물고 있고, 이건 뭐 에베소 교회는 지도자의 면면이 탁월해요. 탁월해요. 말씀을 잘 배웠고 분별력이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엉터리가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가짜 일꾼들이 왔다가 교회를 넘보려 그러다가 쫓겨난 거예요. 어디서 감히 그리스도를 흐리려고 하는 너희들 물러가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힘이 있어요. 괜찮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좋아하지요. 이런 교회는 안정되어 있고 세상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힘이 이 교회들에겐 있어요. 이런 교회를 다녀야 나도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 어깨 으쓱이고 함께 어울리면서 나도 왠지 모르게 좀 도움을 받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나누었지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딱

만 말씀이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너의 깊은 속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 말하면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힘이 너한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있어요. 기독교 생활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말씀에 변화되어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 열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별로 없어요. 주님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경고했지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주의 경고를 들으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은가 이거 둘러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위태한 거예요. 위태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들어와서 내 교회, 내가 교회인데 내 교회는 괜찮습니까? 이거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나누려고 하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지난주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와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룹니다. 에베소 교회 입장으로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은 아이고 저거 안 됐다, 아이고 정말 이렇게 초라한가, 저 이렇게 힘이 없는가, 저 불쌍하다, 그럴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이름이 별로 없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외롭게 그렇지만 사명을 붙들고 악전고투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 삶의 모습이 환난과 궁핍이 심했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환난의 문제, 당시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들 다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막 지어지고 막 그런 거죠. 그 즈음에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들마다 우리 황제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을에 그 황제의 신상, 황제의 상을 만들어 우리가 섬기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경쟁이 벌어지면서 로마가 그러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12 도시를 선택해서 황제의 상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 12 도시에 들어가려고 도시들마다 경쟁이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서머나가 그 중에 한 도시로 뽑혀져서 그 도시에 황제의 상을 세우고 충성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가 참 주인이에요. 이거를 로마에 잘 보이려고 마을 전체가 그렇게 황제를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이게 교회 이야기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이 복음, 이 믿음을 붙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서머나 교회를 좋게 보았겠어요? 이 자식들, 황제가 주인인데, 황제가 신인데 니들이 뭘 섬겨, 누구를 주인이라고 말을 해? 단지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게 당시 모습이에요. 궁핍. 서머나는 상업도시예요. 이 서머나 지역의 경제권은 당시 유락 장사술이 세지요. 상권을 다 쥐고, 근데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종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방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선민이야, 이게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거기 교회가 세워지더니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는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교인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우리 거룩한 우리의 하나님을 이방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방을 함께 데려와서 예배를 드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이게 우리 유대교와 관련이 없구나, 이게 우리의 신하고 틀리구나.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장사하려고 해요. 그 지역에서 뭔가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하려도 길이 잘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핍박이 심한 거예요. 손해보지요. 이렇듯 믿음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억압을 당하고 장사하고 생활의 삶을 살면서 소외돼서 가난을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 귀해요. 자, 한 번 더 10절 시작. 아,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멘. 곧까지요. 실상은 뭐라고요? 너는 부유한 자야.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는데, 아니야, 너 괜찮아, 너 부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에 유대인들로 가장했지만,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 아니야, 그들을 네가 거부한 게 오히려 잘한 거야.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궁핍한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부유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헤아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이 뭡니까? 내가 내 손에 얼마를 쥐고 있느냐? 내 어깨에 어떤 힘이 생겼느냐? 이게 우리들의 부요함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은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창조주, 구원주, 공급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사이에서 아무런 걸릴 것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요입니다.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 형편을 알았어요. 서머나 사이에 막힌 게 없어요.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성도 서로는 사랑하고 있고요. 핍박 속에서 저들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자는 부요로운 자예요. 하나님께 많이 많이 드리는 자는 정말 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게 부자예요. 그게 부자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쓰고 싶어요.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도, 내 마음도, 열정도, 헌신도 내가 주님 위에 쓰겠다. 부자예요, 부자. 서머나 교회는 부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내 살아가는 교우가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환난과 가난 속에서 도와주지 아니할 수 없지요. 얼마나 힘들어. 먹을 것을 나누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체포되어져 갔어요. 그 남은 자식들을 또 다른 믿음의 식구가 키워주는 거예요. 감옥에 간 내 사랑하는 성도를 돌봐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부자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쓴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과 사람과 정성과 시간과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부자야. 반대로 모두가 잘 살고 풍요롭고 어려움이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는 대개 자기들만을 위해 씁니다. 무슨 잔치, 무슨 선물,

그거로 뭐 나눠 갖고 뭐 그 선물 전에는 이만큼인데 더 많이 나눠주고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기꺼이 쥐어주는 게 쥐꼬리만한 거 조금 쥐어주면서 자기는 떵떵 자기끼리는 잘 먹고 누려요. 가난한 교회예요. 이기주의와 게으름이 판치는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자기만 먹고 누리는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부자 교회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난한데 가난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부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자랑스러울 때 그게 진짜 부자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은 혼란스러움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유가 있으면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적에 이게 나한테 왜 온 거야?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어려움은 해결되지도 아니하고 난 더 힘들게 되어져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아,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아,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게 만드는 능력이야. 그러면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성숙해지는 성도 정말 강한 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까? 내가 이 악물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는 분별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이 무익한 게 아니구나. 이 고난이 이유가 있는 거구나. 이거를 분별하여 깨달으면 고난은 감내케 되어지고 고난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근력,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의 위대한 힘이에요. 분명한 것은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환난과 핍박 속의 교회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펼친 거예요. 반대로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풍요와 넉넉함을 다 누렸던 중세의 교회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교회가 된 거예요. 서머나 교회, 부자 교회예요. 자,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 부자 교회라 칭찬한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뭐라 그래요? 고난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고난이 쉬 사라지지는 않을 거야. 10일 동안이라 말하냐. 이 10일은 딱 10일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긴 시간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낙관적인 미래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위험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예측을 하면 위험한 거예요. 고난이 더 길어질 것임에도 아니야, 곧 끝날 거야, 아무 일 없어, 이건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진정한 소망은 고난의 과정을 대비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길다면 길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케 하는 거죠. 처음 들을 때는 그 말이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정해진 것이에요. 또 감당해야 한다면 기쁨은 아니더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거짓된 위안은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벌을 받을 것.

거다, 환난이 올 거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재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얘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려 그러지를 않지요. 심지어는 왕과 왕실 싫어하지요. 반체제 인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실이 인정하는 왕궁 예언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어떻소? 아, 저 예레미야 쓸데없이 예언하는 겁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린 좋은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들은 희망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결국 고난을 이야기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옥에 갇히죠. 얻어 맞아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민족을 향해서. 거짓 예언은 아니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예수 빼고 믿음 빼고 우리 향해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사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그 말을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을 똑바로 전하지 아니하면서 대충대충 상황을 그럭저럭 위로하듯이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어,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낙관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기왕 옥에 갇히고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이라면 처음부터 담대하게 환난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비굴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비굴하게 세상과 마주대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여러분, 가끔씩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교회는 선교의 피로,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습니다고 말하잖아요. 선배들을 고난과 땀으로 세웠습니다고 말하잖아요.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일제시대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나 그래도 예수 믿을게요,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공산주의자들의 나를 향해서 목에 칼을 겨누고 이 자식 윽박지를 적에 그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나 예수 믿을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가끔씩은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 생각을 여러분 한 번쯤 해오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가끔씩 고문을 당하고 뭐 회유하려는 여러 그 압박의 상황들을 TV에서 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거기 앉아있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나를 핍박한다 그럴 때에 내가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신이 퍼뜩 들지요. 퍼뜩 들어요. 자, 10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그리하면 아멘, 아멘. 내가 죽도록 뭐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한테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주님이 주신 처방이에요. 환난이 많은데 얘들아 얼마나 힘들겠니,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내가 모면하게 해줄게, 내가 피하게 해줄게, 그리 말하지 않았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그거 너무 애쓰지 말아라, 죽을 각오 해라, 주님 말씀이에요. 물론 죽게 될 사람이, 순교자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교회는 생명의 교회가 되어지고 영향력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충성이에요. 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입이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환경과 사람 앞에서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그리하겠습니다. 충성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시대가 열려요. 후배들이 따라와요. 길을 잃은 세상

0: 세상이 길을 발견해요. 오늘날 길 잃어버린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정치 지도자와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로 길 잃어버림 속에서 혼란스러운 이것을 탓하지 마세요. 세상엔 자기, 내 욕심이 있을 뿐이지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붙들 때 있어요. 그때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거기에는 자녀와 후배들에게 위대한 삶이 대물림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 잠시 방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러면 후대가 복되어져 가요. 주님, 서문학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교회를 향해서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말씀이 야박하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소망이고 능력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에 이어지는 후배들에게는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오천교회 054-293-0021번 054-293-002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에 선교는 몇몇 특별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사명은 먼 나라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직장입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와 교회,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말과 삶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가장 살아있는 설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곁에 보내신 한 사람을 우연한 만남

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곡 부름받아 나선이 몸 송정미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행군 나팔 소리로 국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신약성경대학에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배우고 있는데요. 바울이 멋진 줄 알았지만 다시 한번 바울의 생애가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바울이 너무 멋졌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 모두 집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메리제인의 찬양과 나유창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주옥의 나의 모든 행실을 그리고 갈보리 사안 위에 함께 전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선언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자. 오늘도 복음을 전하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 선교사로 살아가며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엔학 고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은혜로 얻었지만 쉽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정욕대로 이방인처럼 살다가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에게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그 시대마다 구원자를 베풀었는데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장성에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깨뜨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유다 이 지도자들에게 그 삼손 잡아다가 우리에게 바치면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3,000명이 몰려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냐? 블레셋 천하 아니냐? 너를 묶어다가 바쳐야겠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신을 순순히 내줘요. 그래서 삼으로 짠 밧줄로 삼손을 꽁꽁 묶어서 갖다가 바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조차도 이제 적에게 넘기는, 어떻게 보면 노예 근성이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묶여서 오니까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묶었던 밧줄이 불탄 것처럼 풀렸다는 겁니다. 1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어서 있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묶여있다가 급 반전돼서 이제 삼손이, 나귀의 그 새 턱뼈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뼈니까 좀 튼튼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슨 강철 무기를 들고 온 블레셋 군대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해요. 나귀 뼈, 그걸 들고 나귀를,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저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레이들판에서 삼손이 머리가 길잖아요.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턱뼈를 휘두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다 쓰러지고 이제 그는 자기 만족감에 도취돼서 외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뭘로요? 나귀의 턱뼈로. 여러분, 그런데 사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방금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무기가 안 되는 나귀 뼈, 그걸로 이 한 인간이 어떻게 초인적인 1,000명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기게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와 내가 붙들고 있는 볼품없는 나귀 뼈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내 재능, 내 힘을 지금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7절에 보니까 턱뼈를 그의 손에서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하였더라. 라맛 레히가 턱뼈의 언덕인데, 말하자면 내가 이겼다, 내가 이 턱뼈로 이겼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나귀 턱뼈 같은 인생도 들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경험, 지식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턱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턱뼈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높이지 못하고 내 힘, 내 턱뼈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이제 전투가 끝났습니다. 이 삼손이 온몸이 막 땀과 피로 범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거친 숨을 막 헉헉 몰아쉬면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극도의 긴장이 풀리고 피곤이 몰려오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서 이제 방금 전에 1,000명을 쓰러뜨렸다는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휘청거리면서 부르짖죠. 18절 말씀에 보십시오. 목이 심히 말라서, 또 셋째 줄에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목이 심히 말라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정체성을 봅니다. 우리는 다 이룬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영혼이 강한 것 같은데 금세 넘어져요. 사람은 1,000명을 쓰러뜨렸다고 이겼다고 노래해도 자기 힘으로는 물 한 방울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탈진, 이런 목마름은 삼손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를 들면 이제 엘리야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850명의 바알과 우상 선지자들을 죽였던 엘리야지만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협박 한마디에 참

이방 부엘세바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지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 배웠다고 우리의 성공이 영원하지 않고 오늘 건강하다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 해결하고 야 좋다 근데 내일 땅이 꺼지게 근심하는 것이 인간이고요. 오늘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인데 어느 한순간 큰 리스크로 갑자기 추락해서 분해되는 것이 기업의 현실이에요. 이처럼 인생은 인간은 한계가 있고 유한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이렇게 근원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두셨죠. 그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입니까? 에덴 동산에 사방에서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목마르지 않는 곳이고 풍성한 곳이에요.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부족함이 없고 가난이 없고 걱정이 없어요. 적들의 위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살고 거기는 병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가 아니라 자기 판단과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선악과를 먹고 내 기준으로 선이고 내 기준으로 악이에요. 요즘 많이 나오는 말 내로남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 목마른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에게 두 가지 죄악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의 힘으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구한 것.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내 노력으로 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사업의 웅덩이, 종교의 웅덩이, 권력의 웅덩이를 파요. 권력에 오르고 뭐 돈을 벌고 종교 어떤 선행과 수련을 하지만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이 계속 새나가요. 결국은 나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는 목마르고 쓰러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생명이 없고 자신을 자기가 보호할 수 있고 내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결국 그 강한 승리 뒤에 오늘 쓰러지는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 목마름 앞에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턱뼈로 이겼다 했는데 지금 누가 주께서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께서 그 다음에 내가 라만 레히 내가 이겼다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다.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주께서 누구의 손을 통하여? 종.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종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장면이에요. 삼손이.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나간 것이 승리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목마름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마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겠습니다. 물이 소산하게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묵한 곳은 원어로 절구통이에요. 예, 절구처럼 이렇게 쏙 들어간 이런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터지게 했는데 거기서 지하 뭐 몇백 미터인지 안반수가 샘물이 솟아나면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정신이 들어오고 소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신도 없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던 거죠. 19절에 그의 영이 돌아와 살게 했는데 싸울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일어서서 20년 동안 사사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날마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한 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계속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삼손은 그 샘에 이름을 붙였는데 엔 학고래, 학고래가 부르짖다예요. 엔, 샘이죠. 부르짖는 자의 샘. 조금 전에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라맛 레히, 내가 턱뼈로 이겼다 이름 붙였다가 이제 그 이름 바뀌어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샘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그 샘이 레히에 그때까지 있었더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삼손 사건 한참 뒤에 사사기를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도 이 샘에서 물이 솟았고 그 물을 마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샘물을 내신 것, 강을 내신 것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동의 그 광야 뜨거운 태양볕 걸어가는데 사막에 물이 없어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막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데 모세가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그 앞 그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이 깨지면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200만 명이 아니 아이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더 많은 수일지 몰라요. 강과 같은 사막의 강이 흘러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원망하던 백성들, 자녀들, 가축까지 다 물을 풍성히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구약을 깊이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구약의 의미를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죄로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영생하는 샘물을 열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깨달아요. 바로 그 샘물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보혈의 샘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깨어진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쪼개진 반석이 그리스도라. 광야의 반석도 레이의 우묵한 곳이 터져나온 샘물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이 목마른 인생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이루어도 터지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약해지고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석을 내리칠 때 주님이 맞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쪼개지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나누며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깨지지 않으면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 기간에 초막절이 왔습니다. 초막절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이제 제사장들이 실로와 마시잖아요. 실로와 면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떠와서 제단에다 물을 붓는 그런 행동을 해요. 이것은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 단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신령한 축복을 주십시오 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그 초막절이에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 배 속에서 너희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받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괄호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에게 영광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는 것과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는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삼손에게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이 이제는 예수 믿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반석이 깨져야 물이 나오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으셔야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임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삼손은 목말라 죽을 것 같았지만 목말라서 안 죽었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갔는데 지옥이 막 불이 막 붙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목이 타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물 한 방울 떠서 내 입을 좀 적셔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거절돼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이게 죄의 대가고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목마름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사망을 대신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그 몸을 군인이 창으로 찔렀을 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레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삼손을 살리는 샘물을 내어주셨는데 갈보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그 몸이 쪼개짐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천국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엔학고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샘의 이름이 엔학고래잖아요. 엔학고래는 힘센 자의 샘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자의 샘도 아니고 공로 많은 자의 샘도 아닙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엔학고래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나귀의 턱뼈를 내려놓고 이제 주께서 종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조금 모자란 것 조금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전적 무능과 전적 빈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는 나를 살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없이는 목마른 삶을 살다가 영원히 목마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의존할 때 주님이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 이게 이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내 딱딱하고 완고한 자아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의 믿음을 기다리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뭐 하겠고요? 응답하겠고.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것이다. 삼손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물 한 모금 구했지? 내가 한 컵 줄게. 갑자기 물 한 컵이 하늘에서 비쳐

뚝 떨어지고 끝났습니까? 계속 그 후대까지 솟아나는 여러분 큰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삼손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 뒤로 20년 사사하지만 삼손이 또 죄를 안 지면 좋은데 들릴라에게, 예쁜 여자에게 또 마음이 가가지고 두 눈 다 뽑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향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가 죽을 때 물리친 블레셋 군사가 살아있을 때 한 것보다 더 많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영웅들, 다 천국 갔겠죠. 믿음의 영웅들 명단이 나오는데 삼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선상에 삼손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자로 기억하세요. 그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목마름과 실패를 만나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들판은 어떤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내가 내 턱뼈로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 라맛 레이라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엔학고레라는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제 내 손에 든 그 턱뼈, 물론 턱뼈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나를 살린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볼품없는 그 턱뼈 가운데 주의 영을 주셨을 때 주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진짜 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삼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대신 목마르신 예수님,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어제 청년, 청소년들 경북 연합집회에 가서 한 100여 명 이렇게 얼마나 한 시간을 주님을 그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보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보 오타가 있나? 주보 오타 이렇게 찾고 또 머릿속으로 아, 결제해야 될 게 지금 100만 원인데 이거 가서 결제해야지. 또 예배 끝나면 가서 마트 가서 또 살 거 또 뭐 사야 되지? 주보에다가 혹시,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 부족하지만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내가 오늘 만나고 가야겠다. 주님이 엔학고레가 되셔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부어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엔학고레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서도 하루하루가 천국이요,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아야 주님이, 삼손이 정신이 돌아오고 힘이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 한 주간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리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엔학고레가 되어서 엔학고레 그 샘에서 그때까지 계속 샘물이 흘러서 삼손 죽은 후에도 후대들이 금을 마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를 통해 그렇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배우자에게도 정말 따뜻한 그런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 지친 낙심한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고

0: 연약하고 낙심한 그런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섬김도, 그리고 한마디 전하는 복음도, 누군가는 그 사람을 살리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애낙고래가 되어서 이 도시에 목마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교회요, 이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요, 전 세계 열방의 선교지를 향하여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2국의 0691번, 282의 0691, 포항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최근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게 됐습니다. 투명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그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어요. 다이아몬드 원석은 투박하고 평범한 돌이더라고요.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재능을,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또 누군간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재능을,

그런데 우린 정작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0: 터지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잘 가꾸는 게 우리의 일 아닐까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듬어지고 주님 뜻에 따라 쓰임받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면 좋겠어요. 더욱 아름다운 도구가 내가 되길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1: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0: 첫 찬양입니다. 웨이홈의 목소리예요. 금을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복된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리고 또 첫 찬양으로 금을 만드는 시간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각자에겐 다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춤이나 노래, 또 그림 실력 등 보여지는 것들을 흔히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달란트 은사고요. 잘 들어주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이 저녁에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시면서 주신 그 재능을 주님 안에서 잘 가꾸는 또 소망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네, 우리 3923번님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여러분 이렇게 댓글 또 출석 체크 올려주세요. 기다릴게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출석 체크 이렇게 세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어떤 걸로 드려볼까요? 저희 수요일에 찬양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완료로 받겠습니다. 이후에 찬양은 들으실 거잖아요. 오늘 말씀 완료 하신 분들 올려주세요.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 또는 설교를 들었다 아니면 묵상했다 큐티했다 하시는 분들 올려주세요. 오늘 말씀 완료의 줄임말 오말완 세 글자입니다. 오말완. 네, 출석 체크 보내실 곳은요. 문자 메시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능한데요. 문자 메시지로 최대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완료의 줄임말 오말완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릴게요. 송정미 씨의 목소리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기다릴게요. 오말완 샵 9030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오말완 제시어였습니다. 출첵 제시어가 오말완이었어요. 네, 지금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오말완을 말씀드렸는데 또 새로운 것들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우리 6809번님 오금완, 이 금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금을 만드는 시간을 올려드려서 그 금을 말씀하신 걸까요?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풀 단어가 궁금합니다. 또 우리 3923번님 오마란 할렐루야 올리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완료가 오마란입니다. 우리 1030번님 오말완 하시면서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이번 주 필사 말씀 보내면서 저도 같이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어서 보내요. 흐흐. 섬김의 자리를 통해 내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입니다. 와,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이번 주 필사해야 될 말씀 범위를 보내시면서 또 말씀 한 구절을 읽으셨다는 말씀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와, 담임 선생님이신가 봐요.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 참 귀하신 분인데요. 이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삶이 너무 복되죠. 네, 1030번님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말완 감사해요. 8227번님 오말완. 야, 3월부터 성경 말씀 오독 중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오독을 3월부터 10월인데. 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큰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8227번님 이렇게 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나눠주셨고요. 오독 중이라는 것이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올해 가기 전까지 이 기간 안에 오독을 하셨으면 한 번 더 돌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방송가족분들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또 우리 김땡땡님께서 오말완 좋아요. 저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출석체크. 또 우리 땡땡욱씨께서요. 오말완입니다요. 힘차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또 PD님 샬롬. 오늘도 행복한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 마치면서 오감완, 오늘은 로마서 다 읽었어요. 오말완, 그리고 극동방송과 함께 오찬완. 네, 우리 땡땡현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혜로우십니다. 맞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오찬완 하시면 돼요. 혹시 못하신 분들 나가지 마시고 찬양 듣고 올려드리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말완 출석 체크 해주신 분들 계신데요. 출첵으로 선물 받으실 분 한 분 제가 한번

0: 한번 뽑아봤습니다. 조금 있다가도 또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열려 있어요. 우리 1030번님,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 우물정 9030번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 출첵 제시어 오마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바로 코너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코너 속에서도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놀라운
1: 찬양 속으로
0: 네, 놀라운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노는 시간 놀라운 찬양 속으로 놀찬 이 시간은요 찬양 퀴즈로 또 은혜를 느끼고요 찬양을 익히면서 노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6시는요 저녁 6시죠 찬양에 관한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과 함께 즐겨보는데요 청취자 참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도 맞히시고 찬양도 함께 부르시고 은혜도 누리시면서 이 시간 보내시면 좋겠어요. 네, 수요일 저녁 6시를 책임지는 두 분 바로 모실게요. TF워십팀 백승조 형제님 그리고 임예정 자매님 모셨습니다. 와, 여러분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나요?
2: 아주 이제 저희가 시험 기간을 앞두고 열심히 그냥
0: 살고 있습니다. 예. 시험을 아직도 안 보셨어요?
3: 네.
2: 잠깐만.
0: 다음 주가 네, 중간고사 네. 기간이어서
2: 무려 다음 주인데요.
0: 아, 죄송해요. 네. 제가 아기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드린 거 죄송합니다. 아, 10월 맞아요. 중간고사 기간. 네. 네, 맞아요. 또 중고등부 친구들도 지금 중고등부 제가 교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시험 때문에 막 교회 나오기 힘들다.
2: 아이고.
0: 막 이런 친구도 있는데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2: 아이고.
0: 아, 그 잠깐 그래도 왔다 가자. 그렇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쉽진 않네요.
2: 아이고, 이게 바쁠수록 말씀을 붙들면 참
0: 그러니까요.
2: 주님 기뻐하실 텐데요.
0: 맞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은 또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네. 오마완 이렇게 지키시면서
2: 와,
0: 말씀 있게 열심히 하시고 또 찬양 부르시면서 네. 그렇게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2: 아멘입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그래서 저희가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 네.
0: 두 분이 또 시험도 있는데
2: 그렇죠.
0: 시험은 언제라고요?
2: 시험은 다음 주입니다.
0: 와, 다음, 진짜
2: 다음
0: 얼마
2: 주 내내
0: 남았네요. 네. 그래도 다 다음 주에는 저희 기쁘게 볼 수 있겠네요.
3: 아,
0: 행복합니다.
2: 네,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요즘 신경 쓰고 있는 행사가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0: 토요일.
2: 네, 영일대에서 놀라운 행사가 열립니다.
0: 오, 놀라운 행사.
2: 네, 이제 포항에 20여 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부스를 열고 버스킹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굿뉴스를 전하는
0: 네.
2: 웨이브 워십이 10월 24일 토요일 영일대에서 열립니다.
0: 와, 포항 하면 영일대잖아요.
2: 그렇죠.
0: 그렇죠. 네.
2: 그렇죠.
0: 또 믿고 계신 크리스찬 분들이면 이 축제.
2: 그렇죠.
0: 찬양 축제죠.
2: 축제죠. 축제입니다.
0: 안 갈 이유가 없으실 겁니다.
2: 네. 무려 20개의 교회가 연합을 네. 해서 함께 이제 또 각 교회의 찬양과 그리고 부스를 운영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너무너무 기쁨 넘친 행사고요. 축제고요.
0: 네.
2: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0: 원래는 기존에 없었던
2: 원래는 없었다고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 영일대에 물회공원이라고 있어요. 물회공원 아니고요.
0: 물의공원입니다.
2: 저는 어제까지 물회공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물의공원입니다.
0: 물회공원.
2: 네.
0: 근데 물회공원 물회 같네요.
2: 그죠, 물회 같죠.
0: 포항도 물회잖아요.
2: 맞아요.
0: 네.
2: 네, 물회공원에서
0: 물회공원. 네, 물회공원.
2: 네. 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하고요.
0: 네.
2: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찬양 예배가 물회공원에서 이루어집니다.
0: 네.
2: 그리고 무려 네. 저희 TFW 찬양팀이 그 한 시간 예배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0: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2: 네.
0: 이렇게 또 넓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쁩니다.
2: 와, 아멘입니다. 특별히 우리 PD님은 또 이 팀의 시작부터 또 계속 소식을 들었고 또 함께
0: 맞아요.
2: 했잖아요.
0: 그래서 또 또 남달라요. 애정도 남다르고 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도 제일처럼 기뻐.

0: 아,
1: 감사합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 끝예배를 이제
1: 그렇죠.
0: 와, 우리 TF 워십팀이 맡게 됐다고 합니다.
1: 네.
0: 10월 24일 포항 영일대에서
1: 네.
0: 열리는 우리 웨이브 워십.
1: 네.
0: 네, 여러분 이 찬양 축제에 포항에 계신 분들이라면 꼭 가십시오.
1: 꼭입니다.
0: 토요일이잖아요.
1: 토요일입니다.
0: 가족 단위로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최고죠.
0: 네, 바다 보는 거
1: 그렇죠.
0: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0: 그래서
1: 그각 교회마다 부스를 운영하면서 정말 맛있는 먹거리와 그리고 정말 좋은 상품들을 마치 미니 바자회처럼
0: 미니
1: 네,
0: 바자
1: 미니
0: 회.
1: 바자회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0: 네.
1: 버스킹도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볼수 있는 것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좋은
0: 네.
1: 상품까지 가져가실 수
0: 오.
1: 있고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고 특별히 마지막엔 다 함께 모여서 저희가 예배로 네,
0: 네.
1: 그래서 포항을 그냥 찬양으로 덮어버리고
0: 아멘,
1: 또
0: 아멘.
1: 이번엔 찬양 가운데 계속 말씀 선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0: 오.
1: 말씀으로 그 영일대를 덮어버리는 그런
0: 아멘.
1: 놀라운 예배 현장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넘친 현장이 될줄 믿습니다.
0: 아멘. 너무
1: 네.
0: 좋습니다. 요즘 영일 때 사실 세상 노래도 많이 나오는데 그
1: 그렇죠.
0: 시간에는 정말 찬양으로 그 시간을 정말
1: 네.
0: 덮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아.
0: 응원의 또 메시지도 보내주셔서 좋고요. 저도
1: 네.
0: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행사 한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 그냥 저도 함께 소개를 할게요.
1: 네.
2: 좋습니다.
0: 10월 24일이시라고요?
1: 예.
0: 여러분, 10월 17일에는요.
1: 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0: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극동 방송에서
1: 와우.
0: 듣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극동 방송에서도 홈커밍 데이 행사가 바로 이번 주 토요일에 한양대학교에서
1: 한양대학교입니다.
0: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1: 와.
0: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
1: 무려무려.
0: 열리는데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1: 와.
0: 시간이에요. 20여 개라고 하셨죠.
1: 네.
0: 저는 그 규모가 남다릅니다.
1: 아.
0: 네, 그 이반하잖아요. 저는 그 대학교를 그냥 대열했어요.
2: 와.
0: 네, 그래서
1: 이야,
0: 각종
1: 대학교를.
0: 전시, 체험
1: 그렇죠.
0: 부스, 뭐 라디오
1: 네.
0: 쇼 너무
2: 정말 많은
0: 많고요.
1: 것들.
0: 또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뭐 놀이 체험존, 에어바운스도 있고 바이킹도 있고 아이들도 즐길 수 있어요.
1: 온 가족이 함께 가야겠네요.
0: 함께 가야죠.
1: 와.
0: 취식할 수 있는 곳도 당연히 있고요. 또 먹거리도 많으니까.
1: 맞아요.
0: 네, 포항에 계신 분들 가운데 또 서울 나들이, 한양대학교 한양 나들이, 한양
1: 한양나들이.
0: 나들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홈커밍데이 행사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1: 와.
0: 오후 4시 이후에는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가 열립니다.
1: 이야.
0: 이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분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뮤지컬 배우 차지연
1: 와,
0: 씨.
1: 바로 접니다.
0: 네?
1: 너무 좋아하는
0: 아,
1: 배우님이세요.
0: 네네. 깜짝 놀랐어요. 차지연 씨가 바로 접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차지연 씨를 너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시보,
1: 와우.
0: 그리고 또 포항극동방송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사의 어린이 합창단, 네, 이렇게 또 연합으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1: 와.
2: 기대가 됩니다.
0: 네, 이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1: 와.
0: 좀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
1: 네.
0: 분들은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모시는 이 잔치 자리에
1: 와우.
0: 꼭 오시면 좋겠어요.
1: 와우.
0: 혹시 못 오시는 분들도요, 우리 홈커밍데이 행사 정말 화창한 날씨 속에
1: 아,
0: 잘 이루어질 수
1: 중요하죠.
0: 있도록. 네, 이게 또 야외입니다. 우리
1: 아.
0: 영일 때도 야외고요.
1: 그렇죠.
0: 우리 극동방송 행사도 야외라서요.
1: 와.
0: 화창한 일기를 위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1: 네.
0: 그곳에 오시는 또 전도를 위해 태신자를 데려오시는 분들도
1: 아,
0: 계시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너무 좋은 그거네요. 너무 좋은 환경이네요.
0: 맞아요. 이럴 때 예수님 믿자 하면서 또
1: 와.
0: 마음의 문을 열수 있다고
1: 그렇죠.
0: 생각하거든요. 네,
1: 그렇죠.
0: 그래서 또 마음에 동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우, 좋습니다.
0: 이번 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리는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행사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네, 이렇게 행사를 저희가 또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1: 그렇죠.
0: 찬양 이제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오늘도 라이브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오늘 찬양 주제 궁금합니다.
1: 오늘 찬양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찬양 속을 함께 나눌 주제는요.
0: 네.
1: 평화입니다.
0: 평화. 평화. 지금 너무 평화로워요. 저는 너무 평화로운데 여러분 어떠세요?
1: 지금 잠이 와서 평화로워. 잠을 못 자서 뭐. 잠이 와서 평화로운가?
0: 네. 그래도 평화로우면 좋은 거 아닐까요?
1: 맞습니다.
0: 방송하면서 깰 수 있어요. 네. 요즘 스케줄이 좀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찬양 첫 찬양일까요?
1: 그렇죠.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모두가 아시는 찬양입니다.

0: 바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양인데요.
1: 네.
0: 우리가 이제 평화라고 하면은 뭐 전쟁이 멈추는 순간이라든지
1: 네.
0: 다툼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물론 그것도 평화지만요.
1: 네.
0: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조금 더 본질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1: 샬롬. 우리
0: 네.
1: 모르는 사람 없죠?
0: 그렇죠. 이게
1: 샬롬.
0: 평화, 안녕 이런 뜻과 함께 또
1: 네.
0: 온전함, 완전함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평온한 상태뿐만 아니라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각자의 삶이 온전함을 되찾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더라고요.
1: 아, 네. 이 샬롬의 깊은 뜻은 우리가 정말 그냥 흔히 말하는 그 평화, 단순한 그 감정이 아니라 엄청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히브리어 유대인들 그 사이에서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1: 나오는 단어인데. 네, 그래서 겉으로 조용하다고 해서 언제나 평화로운 걸까요?
0: 그것은 아니죠.
1: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막 말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갈등을 덮어만 둬서 그것으로 인한 그런 겉에 있는 고요함에 그것을 평화라고 하긴 어렵다는 거죠.
1: 그죠.
0: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처들이 남아 있잖아요.
1: 고요해도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제 공의의 열매를 화평이다. 그리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실 때 참된 평화와 안전이 함께 온다라는 그 약속이잖아요.
1: 아멘. 네.
0: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좀 비추어 보자면 평화는 문제를 덮어서 조용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또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고 상처 입은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의롭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사실 이 평화가 정말 고요하고 조용한 그것 또한 평화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그 심령이
0: 아,
1: 어떤 상태인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 샬롬의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임해야 하는데요.
0: 아멘입니다.
1: 오늘 이 찬양으로 평화로움을 함께 느끼시면 좋겠어요. 라이브 찬양이죠.
0: 맞습니다.
1: 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정말 잔잔하고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찬양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후에도 퀴즈를 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두 분의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릴게요.

0: 아멘.
1: 네, 이 시간 또 퇴근길에
0: 네.
1: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0: 아, 그렇죠.
1: 청취자분들께 평안하면 좋겠지만 평안이 깨진 분들도 또 마음이 왔다 갔다
0: 맞습니다.
1: 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0: 네.
1: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시면서 또
0: 아멘입니다.
1: 주님의 위로를 또
0: 네.
1: 그 평안을 느끼는 저녁이면 좋겠습니다.
0: 아, 아멘입니다.
1: 네, 아멘. 오, 우리 3198번님께서요. 평화가 넘쳐나는 저녁이에요. 퇴근해서 평안하게 방송 듣다 보니 평화로움이 다내것 같아. 진짜 행복해요.
0: 뭐야, 저도 너무 행복해지네, 지금?
1: 저도 눈물 날것
0: 우와.
1: 같은데요. 사랑의 물결이 넘치는 방송을 진행해 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 아멘. 와,
0: 아멘, 아멘.
1: 저희의 마음이
0: 네.
1: 전해졌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0: 샬롬.
1: 샬롬.
0: 와우.
1: 우리 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0: 샬롬.
1: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샬롬 하는 저녁이면 좋겠고요.
0: 네.
1: 평화롭길 소망합니다.
0: 네.
1: 네, 저희 그런데 퀴즈도
0: 퀴즈도 있습니다.
1: 준비됐어요.
0: 네.
1: 네, 오늘의 퀴즈 궁금합니다.
0: 네, 첫 번째 퀴즈 제목은요.
1: 네.
0: 샬롬 퀴즈.
1: 이거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바로 그 샬롬 찬양
0: 네,
1: 부르신 거죠?
0: 맞습니다.
1: 네.
0: 네.
1: 궁금합니다. 그 내용이.
0: 네. 오늘 이제 그 샬롬, 여호와 샬롬을 얘기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기드온인데요. 그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1: 저는 그 인물이 누군지 맞추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기드온인데요.
0: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0: 네.
1: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이야기가
0: 그렇죠.
1: 성경에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어디에 나올까요?
0: 어디예요?
1: 너무 어려워서 객관식을 준비했어요.
0: 그렇죠.
1: 불러주세요.
0: 네. 1번 창세기 22장.
1: 2번은요?
0: 출애굽기 17장.
1: 3번은요?
0: 사사기 6장.
1: 4번은요?
0: 시편 23편입니다.
1: 네, 객관식 보기 네 가지고요.
0: 네.
1: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0: 네.
1: 성경에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0: 어디예요?
1: 1번?
0: 창세기 22장.
1: 2번?
0: 출애굽기 17장.
1: 3번?
0: 사사기 6장.
1: 4번?
0: 시편 23편.
1: 네, 여러분, 일단 힌트는 기드온입니다.
0: 기드온이요.

0: 성경에 네. 여러분 기드온 어디서 기드온. 나올까요?
1: 기드온 아닙니다. 기드온입니다.
0: 아, 기드온 네. 아니고 네. 기드원 아니고 기드온입니다.
1: 네.
0: 기드온이 재단에서 그 기드온 오. 예,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이야기 네. 성경 어디에 나올지 여러분 맞춰주시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면 좀 쉽게 지금 맞히실 것 같아요. 뭐
1: 그렇죠.
0: 네, 저희가 이 본문 그 다 다르게 드렸어요. 창세기, 네. 출애굽기, 사사기, 시편.
1: 네.
0: 이것만 맞히셔도
1: 그렇죠.
0: 네, 힌트를 얻어가십시오. 기드온이 네.
1: 기드온
0: 누굴까요? 1번 창세기 22장,
1: no.
0: 2번 출애굽기 17장, 3번 사사기 6장,
1: 오호.
0: 4번 시편 23편. 나 성경을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030으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정답 올려주세요. 기도는 어디에 나올까요? 1번 창세기 22장, 2번 출애굽기 17장, 3번 사사기 6장, 4번 시편 23편.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보민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 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

0: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이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또 찬양 주제가 네. 뭐였죠?
2: 평화입니다.
1: 평화. 네. 그래서 평화로움을 가득 안고 우리 청취자분들, 방송가족분들께서 예쁜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퀴즈가 방금 있었어요.
2: 퀴즈가 있었죠.
1: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2: 네.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질문 드렸죠.
1: 네. 기드온이 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2: 어디에요?
1: 1번 창세기 22장. 2번 출애굽기 17장.
2: 오호라.
1: 3번 사사기 6장. 4번 10편 23편. 정답은 기드온이 어디에 나올까요?
3: 어디에 나올까?
2: 기드온 어디?
3: 직업이 뭐였던가?
1: 바로 정답은 직업이. 하나, 둘, 셋,
2: 3번.
1: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3: 사사였습니다.
1: 네. 사사기입니다.
2: 저희 갈수록 연기가 느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다고 좋은데요? 생각하세요. 우리 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뻔뻔해지는 것 같죠? 좋습니다. 네, 정답은 사사기 6장이었어요.
2: 네.
1: 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2: 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네. 하나님은 그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곧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불렀습니다.
1: 아멘. 그래서 정답은 사사기였습니다.
2: 네.
1: 우리 6252번님, 3번 사사기 6장. 와우. 성경을 잘 모르지만 최근에 읽어서 기억나요. 무슨 복입니까?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9700번님, 3번 사사기 수요예배 갑니다. 정답입니다. 네, 또 우리 0074번님은 PD님, 저는 시편 23편을 좋아하지만
2: 저도요.
1: 정답은 사사기 6장이요.
2: 네.
1: 좋아하셔서 넣으셨나요?
2: 아, 맞습니다.
1: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기드온에 대해 우리 삼행시를 읽어주세요, 형제님.
2: 정답 3번 기드온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드라이한 당신의 삶에 온기를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요. 아, 온이었네요.
1: 온을 온이? 안 해주셨어요.
2: 아, 온이 온기를 온기.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요. 와우.
1: 와, 완벽한 정답입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아자아자 파이팅. 와. 감사합니다. 또 7861번님 3번 저는 퇴근하느라 문제를 못 들었지만 기도원이 등장하면 사사기 맞는 것 같아요.
2: 와, 맞습니다.
1: 딱 고기만 딱 들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3198번님 정답 3번. 우리 다 아이들이 답답해요.
2: 어떡해요.
1: 정답을 모르니 이걸 어쩌죠. 정답 3번. 근데 정답 맞히셨습니다.
2: 네.
1: 교회 다닌 지 며칠 안 되셨대요. 네, 힌트가 없으면 못 풀어요 하셨는데 맞히셨습니다. 네, 또 3614번님 또 많이 맞히셨어요. 오늘 정답 많이 올려주셨는데 또 3044번님 6526번님 3289번님 3927번님 뭐라고 보내셨을까요, 자매님? 네,
3: 정답 3번 사사기입니다. 여호와 샬롬, 기드온은 연약했지만 순종한 사사입니다. 샬롬을 꿈꾸며 기대합니다.
1: 아멘.
3: 아멘.
1: 완벽한 샬롬. 정답이시고요. 또 우리 6988번님께서 오늘 서울 전시회를 다녀오는 중입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기도오는 사사기입니다.
3: 맞습니다.
1: 김나경 수고했다고 전해주세요.
3: 와,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나경 씨. 네. 아, 네. 서울에서 아, 지금 포항으로 오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3: 수고하셨어요.
2: 저 피디님 네. 지인분이신 줄 알았어요.
1: 아니에요. 초면입니다. 정답.

0: 네, 오늘도 평화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보니까 이런 네. 댓글 올린 것 같으셔서 네.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정답 많이 맞히셨는데요. 그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와우. 세 분입니다. 뒷자리 번호 우리 3198번님 오우. 그리고 7861번님 오우. 0074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와우.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또 그리고 우리 4906번님께서 오말완 저도 웨이브워십 가요. 와우. 장성교회 어린이 전도대 출동이거든요.
1: 아, 출동.
0: 아 그리고 5시 물회공원. 물회공원이라고 보내셨습니다. 물회공원. 물회공원 예배도 가야겠어요. 백승전대님 가서 아는 척할게요. 밝게 인사해주세요.
1: 해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4906번이 외워가시면 돼요. 네. 번호를 지금 네 글자를 입력하셔서
1: 4906번님
0: 찾으시면 됩니다.
1: 4906, 4906, 4906 네. 외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웨이브 워십팀. 네, 네이버 워십에서도 여러분 네. 많이 또 행사 즐겨주시고요. 네. 또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 두 번째 찬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오늘
1: 맞습니다.
0: 평화를 주제로 찬양 그렇죠. 나누고 있는데 네. 어떤 찬양일까요?
1: 네, 두 번째 함께 나눌 찬양 제목은요. 주 이름 찬양입니다.
0: 주 이름 찬양.
1: 네.
0: 와우. 근데 제가 받은 이 찬양에서는 영어로 적혀 있던데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혹시 영어로 오늘 부르시는 걸까요?
1: 아닙니다. 영어는 아니고 이게 한국어 번안이 굉장히 또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찬양이기도 합니다.
0: 아, 네. 네.
1: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이고요.
0: 네.
1: 그 찬양 아티스트인 Matt Redman과 그 아내였던 이제 Beth Redman이 같이 쓴 찬양입니다.
0: 네.
1: 이 찬양에 얽힌 이야기들이 참 감동적인데요.
0: 네.
1: 이 곡은요.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안에 이후에 슬픔과 혼란 속에서 쓰여졌다고 알려 있습니다.
0: 그렇게 또 혼란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1: 그렇죠.
0: 이 찬양을 만드신 건데
1: 네.
0: 네. 약간 욥기가 생각나네요.
1: 맞습니다. 오, 네. 정확하십니다.
0: 네.
1: 이 두 분이요. 그 욥기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썼는데요.
0: 역시 광야인 욥시죠.
1: 와우. 네. 그러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 고백을 붙들고 찬양을 썼다고 합니다.
0: 이런 비하인드가 담겨있는지 몰랐어요. 저희는 주 이름 찬양 그냥 기쁘게만
1: 그렇죠, 그렇죠.
0: 불렀었는데
1: 그렇죠.
0: 네, 얼른 저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네. 그 은혜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네, 정말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떠올리면서 네. 또 욥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은 우리 분들이 이 찬양을 만드셨습니다.
1: 네.
0: 그 찬양 지금 한국어로 올려드립니다.
1: 네.
0: 주 이름 찬양.

0: 박수가 저절로 나와요.
1: 주 이름 찬양합니다.
0: 와, 근데 와. 이렇게 9.11 테러 이후에 네. 이런 찬양을 또 기쁜 찬양을 썼다는 게 네. 네,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지 또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꼈기에
1: 맞습니다.
0: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퀴즈
1: 바로 드립니다.
0: 네. 오늘의 퀴즈 궁금합니다.
1: 네, 두 번째 퀴즈 제목은요.
0: 네. 어,
1: 강한 용사 여호와.
2: 아, 날이 갈수록 느십니다.
0: 이것도 아시는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2: 저는 잘
0: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강한 네, 용사 여호와.
1: 찾아보셔야
0: 됩니다. 그거 패러디하신 겁니다.
2: 뭘까? 네.
0: 그 여호와에서 원래 삑사리가 아~ 나요.
1: 네. 참아 네. 거기까지는.
0: 네. 네. 강한 용사 여호와. 어. 왜 퀴즈 제목을 이렇게 적으셨죠?
1: 네. 이제 저희가
0: 네.
1: 저기
0: 샬롬 평안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샬롬 평안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0: 네.
1: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주신이도 여호와, 거두신이도 여호와. 네. 그 샬롬의 평강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이 찾아올 때나 그 네. 모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치 스스로를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규정해버린 그 기도원에게
0: 네.
1: 우리 하나님께서 힘센 용사여라고 천사를 보내셔서 찾아오시잖아요.
0: 아멘.
1: 그 말은 그러니까 용사가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힘센 용사야라고 확정하여 부르시는 주님이
0: 아멘.
1: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0: 선포.
1: 네, 확정어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섬기며 다스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이야.
0: 아멘.
1: 이렇게 댓글로 믿음의 선포를 남겨주시면서 스스로 그 선포를 되뇌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은 퀴즈 대신에 여러분들의 선포를 와. 준비했습니다.
1: 네,
0: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고 싶다, 또 하나님의 자녀야,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또 상속자야 이렇게 네. 선포를 하시면 됩니다.
1: 맞습니다.
0: 그 선포를 오늘 댓글로 올려주세요.
1: 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네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인데 저희가 찬양 한 번 더 부르면서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의 댓글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네. 신나게 박수 쳐도 좋습니다.

0: 저는 이렇게 또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면서 여러분 선포하는 시간 네. 가져봤습니다. 또 선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도 드릴게요. 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TF워십팀의 백승조 형제 그리고 임예정 자매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삶,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의와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죠.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시간 활용을 잘 하고 계시나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겠죠? 스티븐 코비는 중요한 건 일정표에 적힌 우선순위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물론 바쁜 것이 죄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바쁘다는 것을 핑계삼아 변명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을 게을리하면 문제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절대로 되찾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많게 하옵소서. 여러 인간관계와 많은 일들 때문에 오는 무거운 짐에 눌리고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지 않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나의 의와 자존심,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세상 질서를 따라가려는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또는 선택과 집중에 관한 비유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승자는 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바쁘

지치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청지기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며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어느 한 교회에 신앙이 아주 좋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50분 넘는 권사님들 이렇게 누구라고 말하면 그분 같은 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말 못합니다. 혹시나 다 부를 수 없으니까 안 불려진 사람 삐질까봐. 이분은 평생 교회밖에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았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제가 예수님 사랑하죠. 40년 넘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제 전부를 알고 계시겠지요. 목사님이 다시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권사님, 권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권사님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권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리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한 것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사님의 고백이 사실은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열심히 몸부림쳤습니다. 신앙, 좋은 신앙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4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동거했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년 뒤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쟁론했어요. 왜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금 3년 고생했는데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헌신했고 내가 가장 수고했고 내가 가장 애썼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야고보 요한은 더 심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 된다는 것을 핑계로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를 불러와서 어머니에게 예수님께 부탁하게 만들었고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을 주님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그렇게까지 부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의 원하심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께 관심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거기만 사실은 관심 기울이며 신앙생활 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정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성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의 마음 중심, 그 주님이 원하심, 그 친밀감 속에서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 말씀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예수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되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한지 네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는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곳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어서 설교를 들어서 정보는 잘 알아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예수로 인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변화 정말 이 보배로운 가치 있는 이 내 성품의 변화조차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도 없고 주님을 통해서 변화된 이 성숙된 성품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문제와 어려움, 상처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 상처만 되어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이 뭐예요?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 믿음으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땡! 끝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맡기지 못해요. 그게 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걸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가시고 그분이 생명 있는 능력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사실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고 삶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예수께 맞추고 성경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토리 퀴즈기로 또이 똑같아요. 우리 서로 여러분 진리라고 말하고 오름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래, 뭐 너도 그렇구나, 목사도 그런데 뭐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토리 기저귀로 우리 서로에게 비교하면서 위안 얻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누려야 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되죠. 그래야만 생명의 역사가 누려지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인간적인 기준에서 생각을 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요. 그래서 착하고 성실한 교회에서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겉으로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 보여도 영적으로 마음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옳음과 가치와 기준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걸 주장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굳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삶이에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성격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으로 좀 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말씀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주장하는 것들이 딱 대치되어질 때 뭘 내리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지.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집니까? 내 옳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죄만 내 눈에 보여졌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내 죄가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마음이 굳어 있어서 저게 뭔 옳은 신앙이야 하고 비판했는데 내 안에 굳어진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는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대로 내가 고백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8절입니다. 18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예수님을 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열리지 않는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것일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지식은 알고 있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우리 그거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그에게 정말 역사되는 말씀일까요? 그가 정말 그 말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고요. 교회 봉사에도 기쁨이 없어요. 용서받은 은혜를 알면서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복음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복음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성령이 나를 붙잡지 않고 예수를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를 붙잡을 때 내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강건해져요. 시험 들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거든요. 그 삶이 나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알게 한다는 것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만큼 믿기 어려운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십니까?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분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셔서 그런 것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두려움이 없이 그 주님이 함께 하신 그 확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그들이 여러분 순교까지도 나갈 수 있는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시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을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천국 가는 길, 진리,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학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내 신앙에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 땅에서는 괜찮아요. 또 후사 집사님처럼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되냐고, 내가 거듭나려면 어디 가야 되냐고, 어떤 기도원에 어떤 집회에 가야 되냐고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열쇠는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게 내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이다 고백하며 내가 나를 이끌어갔던 이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순종으로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인들이 누렸던 은혜고요.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거부한다. 그러면서 성경 기절을 하나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제는 내가 된다 안 된다 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겠다 이런 결단이 이미 나는 되어 있다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당신은 맞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요구하시면 나는 그것은 걱정되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솔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조건 순종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들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모세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요. 목회자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러우면 핑계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의 말씀이잖아. 그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 직접 들은 말씀도 아닌데, 뭐 사람의 말인데, 뭐 나도 내 의지가 있는데 내 의지로 동의해야 순종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핑계됩니다.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단에 교육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순종밖에 없어요. 이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불순종할 핑계를 찾고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기는 힘든 거예요. 왜요?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 말씀하셔도 하나님과 그의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고함질러도 여러분, 이 1층에 있는 사람은 제 목소리를 못 듣습니다. 왜요? 바닥이 있잖아요. 벽이 있단 말입니다. 들려지지 않는 안타까움.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순종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사이를 막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그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 내 오름,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무시하고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강압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귀신도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열고 하나님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유의지를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의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나도 알고 배우자도 나를 알죠. 믿음 생활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보 당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 주인 되신 삶이 아니야. 당신 의지와 신념이지. 그거 신앙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안 들리죠. 내가 알잖아요.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지 예수로 살아가는지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게 신앙이에요. 이 누려짐이 없고 늘 불평, 원망, 짜증밖에 나지 않는다면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없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왜요? 예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없으니까 무슨 행동인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 그 말 못하고요. 예수가 있으면 그런 행동을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거든요. 그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고백과 그 순종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필요하냐 하면 딱 자기가 이 땅에서 숨 거두고 천국 갈 때 심판대 앞에서만 예수님이 필요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과 원하심에는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뭐 저도 느끼는 거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는 여러분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식사하며 같이 함께 뭐 놀러도 가고 기쁜 일도 하고 가슴 아픔일 때 매만져두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삶 가운데 친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함께하지 않는, 교제하지 않는 친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친구 아니라고 말을 해요. 왜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친한 친구는 여러분 하루도 안 만나면 안 돼요. 그죠? 하루도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생각 안 해요.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친구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는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제 삶 속에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전에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에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함께하심이 확신되기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 삶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있습니다. 존 칼빈, 존 오웬, 존 웨슬리, 조지 히필도,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펄전 뭐 이런 분들의 공동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변화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단순히 누구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은 내 말씀으로 아멘 하며 확 받아들이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내 안에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시선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0: 마음을 둬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교제하며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관심 없고 끊임없이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 내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가슴에 담고 명마처럼 주님의 요구하심 내 삶에 먼저여서 늘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원하심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조명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세워지는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대성교회 지역번호 054-285-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세상이 그것을 불안하게 하고 죄가 그것을 흔들지라도 사랑하는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밤에 깨어서 촛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하인의 기쁨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바로 미리 누리는 기쁨일 것입니다. 자,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기쁨을 누려야 할까요? 바로 최후의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지는 못해도 사랑하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이 시간에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 출발할게요.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 누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어디서 어떻게 이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는지 오늘도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이 시간 생각나는 지체들 있으시면 이 방송 공유도 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열려 있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 거룩 거룩 거룩 강신의의 찬송 들으셨고요. 아이빅 미니스트리의 믿음으로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으로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현진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수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1727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느니라. 아, 잠언의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가까이 있는 전도하기 쉬운 우리의 사람들을 잘 전도해야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에서 맛보는 게으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으름.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 공유도 해주시고요. 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문자도 보내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될수 있습니다. 자,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 모두 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양 듣다가 천국의 기쁨 회복되신 줄 믿고요. 또 주님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 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그런데 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가운데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요, 막 몸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나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들,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 안에서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만 들으면요, 아, 그렇게 믿음이 좋은 투철한 복음의 사도인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어떻게 보면 절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바로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감사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연약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함으로 매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서 죽게 나오는 자 들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아,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누리는 자유는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를 지킬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사는 자유 별로 오래 가지도 않고요. 그 자유는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요, 그 자유는 곧 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의 삶을 말씀 가운데 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송경민 목사님의 믿음으로 살겠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한 소절만큼이라도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요,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앙 안에서 참 뿌듯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늘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요,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요, 사람이 강팍해지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지도자들이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또는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연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직분을 감당하겠노라 이렇게 서원하신 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몇몇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나이가 이제 뭐 스물 제가 네 살 다섯 살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놀러를 오면요 뭐 다 또래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한 여섯 명 일곱 명 정도 되고 전도사님들도 또 숫자가 좀 되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저희 이제 남덕교회, 대구 남덕교회입니다. 거기서 전도사 사역을 몇 년 하고 그만두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태환아, 너희 아버지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다. 내가 전도사인데 나에게 단 한 번도 목사님께서 반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교인이 2,000명이 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당시에 뭐 전도사님들은 나이가 26, 27 요 정도 나이였는데도 단 한 번도 반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그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앞으로 목사님이 되실 분들인데 내가 지금 목사라고 해서 나이 어린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대하는 것은 목회자의 예의가 아니다. 태어나는 이 때가 달라서 내가 나이가 많고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린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 신앙의 어떤 예의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네, 뉴스를 보면요. 교회가 두 패로 나뉘어서 싸움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누가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뉴스

뉴스까지 나왔는데 돈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두 표로 나눠져서 싸운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 전체가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들으셨습니다. 물론 큰 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또큰 교회도 아주 좋은 교회가 있고요. 작은 교회도 아주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사실 큰 교회의 영향력이, 파급력이 더 크거든요. 교회를 몇백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그 속에서 다툼이 있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몇백억을 들여서 그렇게 좋은 교회당을 지었으면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 다툼이 그 교회의 문제

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전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에 한번 그렇게 나버리면요. 사람들이 아유, 교회 헌금할 필요 없다. 당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십일조 걷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싸운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신앙적인 방법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혹은 회개를 선포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 이 문제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애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힘을 내세우고 직분을 내세우고 그렇게 우리가 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잖아요. 더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러니 이 직분을 정말 성경의 말씀에 뜻과 맞게 직분을 받고 직분을 행하고 그래야지 교회가 더 좋은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위로부 1번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들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제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구역에 권사님, 이제 담당 권사님이 계시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 부목으로 부임했을 때는요. 12명이었어요. 그한 구역이. 네, 그런데 몇년 지나니까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역에 이제 나간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좀 지나니까 정말 이제 다 나가고 두세 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분들이 멀리 이사 간 거예요. 아예 이제 그 동네 살면서 이 교회에 안 나오기가 뭐하니까 멀리 이사 가서 다른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권사님이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은요, 막 전화해서 화를 내고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 권사님 때문에 그 구역 식구가 12명이 10명이 나가버리고 2명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성품들을 가지지 못하면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감정을 해소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닮아서 보면은 편안하고 보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아이자 1번 가운데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로 모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17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 앞부분 좀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17장에 대해서 그리고 18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될 터인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돕고 계세요. 압살롬을 돕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이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아버지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그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조언을 얻게 되는데 만약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라 했다면 다윗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거예요. 그런데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압살롬이 또 후세의 의견을 또 묻게 되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의 저는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어떻게 조언을 하는가? 사무엘하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는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들은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것은 사실 다윗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내용이죠. 이 후세는 사실 다윗이 보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후세는 지금 비록 그것이 다윗을 유인이다.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하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나누면서도 사실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가 거쳐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를 모른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 압살롬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만약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받아들였다면 엄청났을 터인데, 지금 이 후세에, 근데 후세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후세, 그 어떤 말인지 한번더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볼까요? 그런 거예요. 압살롬, 당신은 자신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지리에 밝은 데다가 전쟁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는 훌륭한 용사들이 있는데, 다윗과 그들은 지금 당신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압살롬 당신으로부터 당한 소문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어느 순간이라도 공격을 개시할 그런 태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공격하면 다른 때보다도 갑절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치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께서 지금 그를 다윗을 공격한다고 가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이전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추격을 피해 다니는데 매우 능숙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쫓아다녔지만 헛수고였지 않습니까? 그는 아마 지금 백성들 사이에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는 숨을 장소를 모두 알고 있어 도망 다니는데도 대단히 능한 그런 당신의 아버지 아닙니까? 따라서 당신이 그 아버지의 백성들 사이로 그를 찾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찾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전쟁에 패했다는 소문이 백성들 가운데 쫙 돌아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가 삽시간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 대단해요, 여러분. 이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또 그와 같은 상황들을 좀더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후세는 압살롬에게 자신의 전법을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직 전쟁을 치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아히도벨 역시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압살롬께서 백성 단지 수천 명만을 가지고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할 일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 당신이 직접 그들을 싸움터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이 왕이 될수 있는 길입니다. 당신의 부친도 그러한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란 인내 전술로서 그들을 덮쳐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말을 하니까 그 전략이 대단하고 치밀하게 보였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압살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압살롬의 군사 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후세가 전략을 짜냈던 것이죠. 그러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모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14절을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알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압살롬과 그의 고문들은 후세의 모략이, 후레의 그 계략이 아히도벨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윗에게는 더 나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없애기 위해서 그와 같은 생각이 옳다 판단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지도 아래 백성을 수집하고 결속을 다지는 동안, 후세는 다윗에게 그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이제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전령들이, 그 첩자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정보를 주었겠죠. 다윗에게 빨리 요단 건너편으로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4절

이하에는 정탐들이 다윗에게 기별을 전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후세로부터 통고를 받은 다윗은 재빨리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이죠. 22절로 가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한편 교만한 데다가 사회적으로 크게 존경받는 고문관이었던 아히도벨은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않자 과거 화려했던 자신의 경력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고 또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때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소집한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게 되죠. 24절로 26절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니라. 아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일생 중 상당한 시간을 다른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사용하고 썼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경우도 그렇죠. 완전히 자신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다윗은 지금까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적이 많잖아요. 그는 아무런 준비 없이 예루살렘을 도망쳤다고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충성된 무리도 그와 함께 도망쳐 왔고요. 이제 17장 마지막으로 가보죠. 27절로 29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람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야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셀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주변에 우방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의 인물됨과 그가 노련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아마 이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압살롬을 거의 신임하지 않은 채 그를 교활하고 사기성이 많은 사람 정도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돕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대단히 신뢰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윗과 그 백성에게 양식을 갖다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후세가 충고를 하여서 압살롬이 공격을 지체한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동맹국들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전투 태세를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8장이에요. 먼저 성경을 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 다윗은 자신도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계속되는 3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 다윗의 군대는 다윗이 싸움터로 나가는 것을 극구 지금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여기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이 사무엘하 18장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 기록된 장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여기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그가 밧세바와 낳은 그 큰아들, 그 죽을 때도 아마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윗의 범죄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가장 추하고 욕된 장이 내용의 장이라면, 그것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비통스러운, 가장 아픔이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8장에서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그가 전쟁에 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싸움터로 출전할 때문 곁에 서 있다고 했어요. 다윗은 이세 명의 지휘관에게 부탁을 하죠.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모든 군인도 다윗의 명령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때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윗이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 일부는 쾌히 승낙을 하였으나 일부는 아마 못마땅하게 여겼으리라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지금 궁지에 몰린 것 아니겠어요? 압살롬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들은 그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너무 사랑하였기에 아들이니까요.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요. 따라서 다윗은 자기의 신복들입니다. 그세 사람의 그 장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새에게도 말을 하고 그 여러 장군들에게 다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목숨만은 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윗의 백성들도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랬어요. 2만 명이나 전사자가 생겼어요. 한 가족 내 부자간에 있었던 내분으로 동족 간의 실로 엄청난 살상이 빚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전략가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군인 가운데는 다윗의 능력이나 요압, 아비새 그리고 잇대를 견줄 만한 명장이 없었다고요. 그런 거로 다윗은 전쟁에 그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8절을 가보실까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랬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되리라고 봐요.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를 피해서 뭐 이리저리면 도망을 가는데 에브라임 숲속에 포위되어 있었다고요. 따라서 그들 중에는 다윗의 군대에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거진 숲에 그 험난한 지세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건데 그들은 다윗과 싸울 뭐랄까요? 격전지를 잘못 선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군들이 이 아비새를 비롯한 이 다윗의 장군들이 지금 대단한 거죠. 그렇죠? 요압, 아비새 그리고 잇대 이런 장군들의 그 전략을 지략을 지금 이 압살롬의 군대가 전혀 지금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9절 10절을 봐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상수리나무 번성한 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그럽니다. 이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우거진 수풀을 지나가다가 상수리나무 아래 그의 이 머릿결이 이 머리털이 이제 걸려 그건 분명하죠 그거지. 그는 그때 도망치지도 못하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는데도 노새는 그를 그 상태로 둔채 이제 쑥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이 다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더라면 상당히 우스웠겠으나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11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였느냐?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

0: 압살롬의 머릿결이 그 나뭇가지에 걸린 사실을 보고한 사람은 요압이 다윗의 아들인 왕자를 죽이려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왕이 다윗왕이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2절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참 지혜로운 그런 병사예요. 요압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왕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만약 그를 죽였다면 장군께서도 나를 죽였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그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것은 그가 아직 상수리 나무 가운데 달린 압살롬을 죽이려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처절한 치후를 보실까요? 14절로 17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17절도 보면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은 종결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으로부터 압살롬을 치지 말라 명령을 받은 요압은 결코 그를 죽여서는 안 되었는데, 그러나 그동안 압살롬이 일으켰던 모든 사건들을 뭐랄까요, 진력이 난이 요압으로서는 그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압살롬을 죽이는 것만이 반란을 끝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아히도벨의 말을 들은 압살롬은 이 사람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용맹하며 지금은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사람의 계략은 압살롬이 아닌 다윗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 다른 계략을 제시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후세, 2번 아히마아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과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이때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1분 찬양,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정신과 의사 스캇 백 박사는 품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품위란 삶의 하강기가 찾아와도 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고통에 직면하면서도 무뎌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극심한 고뇌를 겪으면서도 제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다. 품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품위란 삶에 찾아온 고난과 문제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품위를 갖고 계신 분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뎌지지도 않으셨고 극심한 고뇌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던 품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도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품위를 지켜나가는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 찬송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은혜 찬송 지혜 말씀 시편 45편 함께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지혜 말씀 시편 45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시간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은혜 찬송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밤 그 위로를 생각하며 김도윤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House of Worship에서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 전해드렸습니다. 위로,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은 나와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면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반면 같은 슬픔을 지나온 사람이 건넨 짧은 한마디는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아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힘든 일이 언젠가 같은 일을 겪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아픔이 헛되지 않다는 것,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이 결국엔 위로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한웅재의 위로는 예수, 김도연의 돌베개,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위키 요해의 Because of Who You Are, 루벤 스튜라드의 Center of My Joy, 그리고 스모키 노르풀의 Dear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5098번 쓰시는 분께서 제주 서귀포 심평리 마을에 전도회 문이 활짝 열려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 너무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0778번님께서 병원에서 실습하는데 자꾸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오해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훈련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아, 제일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뭐저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를 다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내가 뭘 잘못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이 일부러 넣으셨든 간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아무튼 병원에서의 생활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플랜팅 월십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그리고 509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님의 숲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오랜만에 아끼는 후배와 함께 차 한 잔을 했습니다. 그동 방송에서 사역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에피소드들, 그리고 특히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추억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봤었는데요. 누군가 함께했던 순간들의 추억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하고요. 또 감사한 일입니다. 추억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억은 영혼의 어머니이다. 톨스토이는 추억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 그리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추억은 인간의 영혼에 삶의 향기를 부여한다. 생각해보면요. 추억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요. 삶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추억과 기억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5절 말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생각해보면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은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았던 시간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예배의 시간들, 날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추억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빛나는 별들로 반짝반짝 비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를 따르는 길 이관욱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플레이트 한부영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추억을 쌓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오늘 점심 먹고 나서 한 후배와 오래간만에 차 한 잔을 했는데요. 그때 했던 묵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그 행복이, 그 추억의 향기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고요.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떤 소중한 기억과 추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겠죠. 레위기 26장 45절 말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물론 새로 고침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절로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한번 보내주세요. 추억 보내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한만두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를 먹으면서도 추억을 나누는 것도 참 좋겠네요. 만두에 대한 추억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추억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든 사물이든 또 사람이든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추억은 인간의 영혼의 삶에 향기를 부여한다. 아, 여러분의 추억의 향기가 궁금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빛 희즈윌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평소보다 몇 분이 더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추억에 대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추첨을 통해서 한반도 선물 세트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참 추억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집안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 어딘가에서 툭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물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거의 찍기 때문에 사진을 핸드폰으로 주로 보지만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책 사이에 어딘가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놨었던 이렇게 사진이 툭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정말 이럴 때가 있었지. 우리 애가 아우 이렇게 사랑스럽고 작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것. 추억의 힘 중에 하나는 그 시절로 마치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것 같은. 아, 제가 중학생 때 사진을 보고 있다면 마치도 중학생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때 그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나? 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추억을 함께 쌓아갈 수 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사촌, 또 교회의 식구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영혼의 사귐이 있고요.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더 많은 소중한 추억들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누군가와 함께했던 그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한만두 세트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받으시는 분은 링크를 따로 받으십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번을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버스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할 때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지만 저는 가끔씩 승용차보다 일부러 버스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자리가 생기면 앉아서 보고 싶은 책도 읽고 또 음악도 들으면서 창밖을 보며 휴식도 취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삶이 가끔씩은 마치 버스를 탄 것처럼 더디게 가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쭐 때가 있죠. 남에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믿음 안에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려 보이지만 주변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휴식의 시간일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러빔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주의 얼굴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옹기장의 예수 닮기 원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마이클 W. 스미스의 Above All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쉐릴 브레스웰의 His Eyes on the Sparrow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연희엘의 양의 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CC 와이넌스의 셰퍼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1073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참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제 능력,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려다 보니까 부족함이 참 많은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주님, 주관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라는 기도 말이지요. 막막한 길에서

때로는 당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돕겠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그 약속을 찬양을 통해서 꼭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찬송 이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래서 나를 오늘도 지키십니다. 이밤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포근함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 가족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시는, 아직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또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동포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가득하기를,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국의 극동방송 FM 채널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귀한 찬양을 듣고 계실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과 함께 나눈 은혜의 사연들은요,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입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어제 1550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송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어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민호기 목사님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의 음성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찬양이 한때 참 많이 불렸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르시면서,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찬양이죠.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또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 싶네요. 하나님의 은혜까지 전해드렸고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지금 2시 21분 20초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송 전해드릴 텐데요. 원주에서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3881 성도님이 신청해 주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리고 대구에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2500 성도님의 김도연 씨의 음성으로 찬양 전해달라고 해주셨는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리고 아론의 축복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안양에 사시는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1030 성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렇게 세곡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을 이렇게 쭉 전해드리니까 저도 참 은혜가 되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많은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러빔의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나무에네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네요.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 서울 도봉구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4600 성도님,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이 깼는데 언젠가 북한에서는 일부러 자기 전에 물을 마시고 잔다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그렇게 북녘 성도들은 극동 방송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물을 많이 마시고 자고 또 화장실을 가면서 깨면 그때부터 집중해서 방송을 통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소리에 큰 감동이 됐었는데 저도 오늘 깬 김에 앉아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찬양을 듣습니다 하시면서 찬양을 또 신청을 해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북녘의 성도님들은 이 새벽 시간에 저희 방송이 잘 들리다 보니까 특히 AM 방송을 자주

또 많이 들으세요. 아무래도 FM 방송 깨끗하지만 멀리 가지 못해서 저희 이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도 북한의 강원도 한 금강산 정도까지만, 그리고 서울 극동 방송은 이 개성이나 해주 이런 휴전선 일대 가까운 지역까지는 아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제주 극동 방송을 통해서도 또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방송을 저 북녘 땅에서도 누군가 듣고 이 새벽 시간에도 그렇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사연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전해드리면서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샵 1069번으로 문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내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해 나비오십의 음성으로 찬양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언제 들어도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하죠. 기쁜 일이 있을 때든 힘든 일이 있을 때든 문득 엄마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많죠. 특히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나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엄마의 사랑을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하죠. 최근에 북한이 고향인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엄마에게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살아가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와 자녀를 만날 수 없는 이들의 이야기가 담겼죠. 엄마가 할머니가 됐어라는 이 소식조차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북한에서 온 한 자매의 증언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북한에 남겨둔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손주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없었죠. 가족이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당연한 그 순간들, 분단은 평범한 행복마저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북녘땅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또 남쪽에 있는 자녀와 부모를 기다리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선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긴 시간을 견디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함께 마주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그 길이 속히 열리길 기도하면서요. 복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면서, 10월 15일 목요일에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의 말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147편 3절의 이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나님께선 상심한 마음을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그 모든 눈물을, 그 모든 신음소리를, 그 모든 한숨을, 그리고 오랫동안 품어온 그리움을 주님께선 알고 계십니다. 생이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남과 북의 모든 가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랜 상처를 싸매 주시고 주님의 회복의 그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의 그 터전 가운데 역사되길, 복음의 사랑과 위로가 증거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네, 주의 보혈은 소진영 씨의 목소리로 먼저 찬양했고요. 피아니스트 이일호 씨의 연주 찬송까지 한번더 우리 보혈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곡의 찬송 더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후에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병에 물이 절반만 들어 있으면 소리가 나지만은 물이 병에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은 입에서 말로 몸가짐에서 얼굴 표현으로 항상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은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가장 믿는 사람으로서 덕목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 최대 여객선 이름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타이타닉 호를 출항한 사건에 세계 사람들은 이목이 집중돼 있었어.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항해사는 해안 통제소에서 빙산을 주의하라고 하는 무전을 받게 됩니다. 딱딱딱딱 딱딱딱딱 무전을. 빙산이 내려오니까 조심하라. 긴급 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해사는 거대한 타이타닉 호를 너무 신뢰하고 믿었던 나머지 선장에게는 보고도 하질 않았습니다. 급박한 통제소에서는 계속해서 무전을 보냅니다. 빙산을 주의하라, 빙산을 주의하라, 도도독독독, 도도독독독 했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번 귀를 기울일 만한데 타이타닉 호에는 점점 빙산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항해사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선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다군.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 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하겠습니까? 선장도 항해사에게 말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세. 항해를 계속하게 교만. 1912년 타이타닉 호 불과 몇 시간 만에 침몰을 하고 맙니다.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706명은 살았지만은

0: 1517명은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교만은 입에서 말로, 말에서 몸가짐으로, 몸가짐에서 얼굴에서 항상 나타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의 인생은 바람이 날려 버려지는 가랑잎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갖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 찬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숭배하고 섬기며 저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던 저를 택하시고 끌어내오시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0: 아직도 제 근원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복이 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이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의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준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1: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편곡된 합창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영원 무궁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남과 북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찬양의 울림이 가득하길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주인인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에도 가득하길,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10월 15일 목요일에 오늘의 말씀 시편 18편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18편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약속은 진실함이 입증되니 그는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이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는 나를 힘으로 띠띠워주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시니. 시편 저자는 위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부릅니다. 방패처럼 자신을 지켜주시고 단단한 바위처럼 의지할 곳이 되어주셨다는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다시금 일어서 걸어갈 힘을 주셨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노래와도 같이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피할 길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위로와 사랑과 능력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열왕기상 6장 1절과 37절, 38절을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여섯 번째 시간 말씀 함께합니다.
1: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자신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한 때에 다윗은 그의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백향목 궁과 휘장 가운데 있는 성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화려한

하고 안락한 궁 안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에 머물고 있는 것이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 자신은 사울을 피해 오랫동안 도망 다니고 또 수많은 전쟁 등을 통하여서 원수들과 대적들로 인한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때를 마치게 하시고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거칠고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 계신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의 중심은 참으로 귀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심정인데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라고 하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예상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의 뉘앙스가 어떤 것인가 하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출애굽 이래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거하시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과 동행하셨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짓지 않느냐고 다그치시거나 이제는 지어라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음에 담고 있던 서운함을 토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지껏 자기는 편안한데 잘 살다가 이제 와서 내가 거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신 대로 늘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본질이고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의 본질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윗의 언약으로 강화시키고 확장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윗 언약의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 나라의 모든 왕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견고하고 높이 쌓아 올린 요새와 같은 그런 웅장한 집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리고 그 다윗으로 인한 왕조,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해 두신 구속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 다윗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내가 거할 집을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건축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허락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7년 만에 완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앞뒤 상황이 맞물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 거하시면서도 자기 백성과 충분히 동행하셨는데 또 이를 말씀하셨는데 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기도 하고 나중에 광야 40년 동안 행군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 머물 때에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 전체를 편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이스라엘 전체의 정가운데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레위 지파가 둘러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세 개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편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진을 이루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비교하게 됩니다. 세상의 나라가 적들과 전쟁을 하러 나왔을 때에 왕의 장막은 모든 군사의 한 가운데에 둡니다. 그리고 여러 겹의 방어선을 구축함으로 인하여서 적들로부터 우리의 왕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안전장치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진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은 보호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며 이스라엘과 함께 임재하고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의 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진 편성입니다. 성막을 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방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바라보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 염려할 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은 중간에 거쳐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불러 세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호기심 때문에 산에 올라오거나 거룩한 경계를 침범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엄중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그러나 강림하시는 거죠. 왜요?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약속을 언약으로 삼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만드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막은 단순히 거룩한 기구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결속시키기 위한 구심점으로 삼기 위한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성막은 광야에 쳐두었던 천막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셔서 내 백성 한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즐거운 일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다운 길을 쫓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고 언약궤를 옮긴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때의 솔로몬은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면서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 같은 건축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적들에게 패배하거나 가뭄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등 국가와 백성들에게 큰 위기와 위협이 다가올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른 이해와 바른 고백에 따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여기에도 하나 붙여주십니다. 그것은 다윗 언약과 똑같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지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두겠다 하시지만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이 성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잘 지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너희와 나의 관계가 깨어버리면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답을 에베소서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에베소 교회는 지리적 특성상 이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다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태생적으로 이방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하다라고 느끼고 믿고 있는데 함께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또 보이지 않게 서로 간극이 있었고 그래서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이 심화되어 서로 비난하고 충돌하는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연합하는 곳입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묶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나뉘어질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교회는 그저 단순한 어떤 모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묶여야 하는 것은 예수와 묶여야 하는 것이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으로 그것이 용납되든지 해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묶임으로 인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져 가니까 너희가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충돌하고 갈등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묶여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되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아주 길고 긴 과정과 노력과 시간과 땀과 피를 흘려서 만들어가는 것이 머리이신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이 바울이 한 문장 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전통이 살아 숨쉬는 교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가는 교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와 하나로 묶여야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까지 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것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랑거리, 스스로 내가 우월하다, 지혜롭다, 유능하다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고 온전하고 그리고 크게 세워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죠. 예수 없이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 그러니 교회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자랑하는 다른 터 위에 세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교회다,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까지 갑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게 해라가 아니라 분별이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성전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교제인 것처럼 교회 또한 건물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지체들과의 연합인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그리고 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경우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말,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행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원리로 삼고 가치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데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섰을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임을 바울이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하는데 얼마만큼 애써야 하는가?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처절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까지 다 끌어대서 권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흠 없는 양이나 소를 구별하여서 죽이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한 후에 불 가운데 태워 하나님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흠향토록 하는 그러한 제사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구약의 제사를 차용해 와서 쓴 말이 뭔가 하면
산

0: 산재물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물은 살아있는데 불로 태워지는 재물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불태워져 재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몸만 태우는 그런 헛된 재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의 전 인격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듯이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불태워지듯이 처절하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리에서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사실 우리가 암송하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너무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단조롭고 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저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단조롭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내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들을 내 목숨을 걸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할 만할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 편에서의 어떤 뜻이 있을 때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이 이웃이 나와 같이 가지 않을 때에도, 이 이웃이 나를 못 살게 굴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많은 단련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담아두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의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와 묶였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드러나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흔적과 향기를 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온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은혜의 소임을 다한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이고 내 일상이 예배입니다. 내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내 현실이, 내 현재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산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제사를 우리가 불에 타듯이 살아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에 함께 서서 거룩한 산제사로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6장 1절, 37절과 38절을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여섯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 15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황해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1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에 5에서 40mm로 예상되고요. 함경북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은 함경남도에서 3에서 8c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 1에서 5cm가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13도, 부산과 평양이 12도, 강릉이 11도, 서울과 목포, 신의주가 10도로 보이고요. 광주와 여수가 9도, 포항과 대전, 개성이 8도, 대구와 청진이 7도, 춘천과 함흥이 6도, 강계가 4도, 해산이 영하 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 24도, 강릉과 광주, 대구, 부산이 23도, 대전과 제주가 22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목포, 여수, 신의주가 21도, 개성이 20도, 춘천과 평양이 19도, 강계가 17도, 함흥이 16도, 청진이 13도, 해산이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가 1에서 2m, 서해북부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분별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10월 15일 목요일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100년 전 동방에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3천여 교회가 있었던 북한에는 아직도 그루터기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에 백성들이 중국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며 복음을 받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의 자생적 활동을 하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 의해 암묵간에 믿게 된 북한에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선전이라도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지하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캄캄한 곳이지만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들로 인해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숨죽이며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속히 복음 통일로 북한 지하 교인들과 손잡고 예배 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하루를 엽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이지만 아직 넉넉한 한낮의 높은 기온 덕분에 황금 들판은 더욱 바쁘게 열매를 내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요? 이를 위해 내 안에 개혁이 필요하다면 오늘 지금 또 이 시간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안에 임재하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대속의 주님 앞에 마음 정성 다하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데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빌리아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삭은 다분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0: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산은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본문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 문지기들의 구체적인 이름, 명단과 그리고 이 문지기들의 위치를 이제 배치하는 부분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문지기들의 명단, 그리고 문지기들의 조직을 보면 모두 이 제사장, 바로 앞에 이제 24장에 제사장의 반차, 그리고 25장의 찬양대의 반차가 나왔는데 이 순서가 모두 24반차였죠. 근데 문지기도 동일하게 24반차로 진행을 합니다. 제사장, 찬양대와 같은 조직, 같은 원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함께 섬기는 소중한 직분임을 의미하지요. 자, 오늘 이 제사장과 찬양대에 이어서 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명단을 보면 1절에 제일 먼저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차가 나옵니다. 자, 고라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고라 그러면 이제 사실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우리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고핫은요. 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레위의 자손 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이제 그 고핫 자손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럼 우리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슬렀다. 자, 이제 고핫 자손들이 모세를 거스른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모든 백성들의 중심에 서고 또 관심 받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면서 이들을 삼키게 하셔서 심판하시죠. 자, 그런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반역을 했는데 이 고라의 자손이 여기 문지기 성전 문지기에 들어왔다라는 건 충격입니다. 자, 근데 이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함께 죽고 배제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민수기 26장 11절을 가시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26장 10절에 땅이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이들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은 겁니다. 비록 이 아주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고라의 후손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사람을 문지기의 사명으로 중용하시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게 되면 비록 고라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차라는 말 자체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고라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이게 누구의 시로 소개됩니까? 시편 42편 맨 위 표지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44절도 고라 자손의 시로 소개를 하고 45편, 46편, 47편, 48편 너무나 아름다운 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46편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49편까지 또 쓰게 되고 또 이후에도 84편, 85편, 또 87편, 88편 정말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남기죠. 그래서 이 고라의 사람들, 고라는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고 아름다운 시들을 남긴 참 귀한 자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귀한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삽 가문의 아들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셀레미아의 아들인 마다들 스가랴, 그 다음에 둘째 여디야엘, 셋째 스바랴, 넷째 야드니엘, 다섯째 엘람, 여섯째 여호와란, 일곱째 엘 여호에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이제 고라 사람들, 특별히 아삽 가문 중에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오벳 에돔의 아들이 나옵니다. 자,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부터 시작해서 총 8 아들, 부울레데까지 옵니다. 부울레데. 참 하나님이 이 가정도 참 복을 많이 주셨죠. 자, 8 아들 하나님께 삶을 섬기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지기로 세우게 된 것은 5절 끝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성괴가 다윗성에 들어가기 전에 오벳 에돔에 3개월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주신 결과로 이들이 하나님의 문지기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분을 위해 살도록 그분을 섬기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다. 이제 오베데돔의 아들 이야기인데 이들이 이제 또 뭐가 되냐면 중간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다 그러죠. 큰 용사. 자, 그 다음에 7절에 스마야의 아들, 여기 스마야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4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맏아들 스마야입니다. 그 맏아들의 아들들이 쭉 나오죠. 오드니, 르바엘, 오벳, 엘사밧, 그 다음에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 스마기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다 그럽니다. 자, 능력, 실력 있는 자라는 거죠. 8절에 이 사람들이 다 오벳에돔의 자손인데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벳에돔에게서 난 60이며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가문에 자녀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은 물질적인 복만이 복이 다가 아닙니다. 복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서는 것이 참 큰 복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물려줘도 그거 뭐 잠깐 잘못하면 다 날려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오벳에돔 가정에 복을 주셔서 능력 있는 아들들, 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아들들, 귀한 아들들과 자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무라리의 자손 중에

호사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장자는 시므리인데 이 시므리는 뭐라 그러냐면 본래 맏아들이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다 그럽니다. 원래 장자를 통해 이어져가는 믿음의 계보가 역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역전의 역사를 종종 다룹니다. 야곱도 막내였지만 형 에서가 받을 복을 역전하여 받게 되죠. 다윗도 사실은 장자가 아니지고 말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죠. 다윗 왕은 사윗 왕을 이을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망하자 이어서 자격 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역전의 은혜를 통하여 역전의 계보를 통하여 흘러들어가는데 그 은혜가 여기 문지기의 가문에도 배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문지기의 책임자들이죠.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자, 그런데 이 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무엇에 뽑혔습니까? 제비에 뽑혔다. 제비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비 뽑힌다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일이죠. 이 제비를 뽑아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그 배우의 은밀한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 섭리의 손길을 신뢰한다는 의미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여건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마음과 자세를 포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다 제비를 뽑아서 성전을 지키게 하는데, 여기 그 14절에 셀레미아는 동쪽,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뭐라 그럽니까? 명철한 모사. 그러니까 이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건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명철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베데돔 쪽은 이제 남쪽을 뽑고요. 아들들은 곳간에 뽑히고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았고요. 자, 그런데 이 문지기의 역할을 보니까 17절에 동쪽 문에는 레위 사람이 여섯, 북쪽은 넷, 매일 넷, 남쪽은 매일 넷, 곳간에는 둘, 서쪽은 이제 큰 길에 네 사람, 뜰에 두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인원이 조금 다른데 동쪽이 여섯입니다. 북쪽과 남쪽에 비해 제일 많죠. 그 이유는 성전 동편이 주 출입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치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의 손길로 제비를 뽑아서 배치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거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이 성전 문지기의 이 반차를 따라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런 거 보면 이 성전 문지기는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 교회에 저 구석구석을 정말 말도 없이 묵묵히 또 청소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가 조용하고 사람이 없을 때 제가 교회에 들어오면 하여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교회를 구석구석 청소하고 또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라는 걸

0: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묵히 섬기는 것, 저 구석에 허드렛 일이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죠. 그리고 또 이 일을 감당하는 분들 보면 실력 있는 분들이거든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지혜롭게 청소하십니다. 단순한 화장실 청소가 아니라 노하우가 쌓여서 지혜롭게 하세요.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들을 사로잡고 계신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지기들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도 비록 문지기라 하더라도 화려한 제사장, 화려한 찬양대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놀랍게 묵묵히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여기냐? 왜 하필이면 내가 이거냐?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있느냐가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라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많이 세우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성전의 방비에 쓰임받는 이들의 수요가 막강한데요. 그 직임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문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정하니 이 또한 불평의 소지도 없습니다. 이 공평의 시작이 예배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드릴 수 있는 중요함으로 자리한다 생각하니 더욱 은혜가 됩니다. 그 중에 살레겐문이라는 분은 제사 후 남은 찌꺼기를 모아 성전 밖으로 내보내는 임무를 맡아 충성을 다하네요. 허드렛 일처럼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임무일지라도 불평 없이 성실히 해내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간다는 생각에 머무르니 저의 작은 임무도 다시 한번 감사로 돌아보게 됩니다.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시죠.

0: 아멘.
1: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든 조직을 정비하고 기준을 정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은 다윗왕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는 더욱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오늘 네온의 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남동부교회를 섬기시는 이창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과거 어느 날의 나와 현재의 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극동방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방송을 청취하던 오래된 지인이 저에게 시 한 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이 마음이 변함없는 것 같아 보기 좋다고 합니다. 지인이 보내준 시는 20여 년이 훌쩍 넘은 어느 시기에 제가 모책자에 기고한 저의 자작시입니다. 삶에 대해 고민이 많고 어떤 목회자로 살아가느냐의 고민보다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던 시절입니다. 글솜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입니다만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저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보게 됐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저의 시 한 편을 함께 감상해 보길 원합니다.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목, 나의 기도, 이창근.

0: 찾는 이들에게 언제나 포근한 미소를 짓는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며 당신의 그 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잃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당신의 사랑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큰 욕망의 구렁텅이와 죄의 웅덩이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슬기를 허락하소서.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정을 주시고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소서. 바쁜 일상, 주위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함께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음을 허락하소서.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겸허히 되돌아보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부자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사람들보다, 권력 있는 자들에게 엎드리는 사람들보다,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을 소망해 봅니다. 그러한 소망이 소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심으로 다가올 21세기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소서. 가능타면 우리가 그 소망의 전령사가 되게 하소서. 큰 이익 앞에서 원칙과 정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불이익 앞에서도 올바른 일이라면 결과를 담당할 수 있는 당당함을 허락하시므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소서. 때론 근원을 알 수 없는 분노와 증오가 내게 엄습하더라도 정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온유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소서.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시는 주님, 가치의 혼돈 시대에 우리가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선지자들에게 필요한 사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며 부족하나마 준비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한국 교회와 이 사회를 향한 사명을 허락하소서. 고민과 방황의 계곡을 지나지만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오뚜기와 같은 삶의 자세를 견지함으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가는 꿋꿋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바쁠수록 잠깐이라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게 하시고 남을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귀한 자녀로서 주위의 본이 되게 하셔서, 그러나 그것이 행여 가식적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진실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는 당신이 있음으로 존재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1: 지금까지 성남동부교회 이창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느낀 감정의 해결이 어려운 순간이 올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위로가 필요한 때에 위로를,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에 능력을 주실 걸 믿으며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레온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드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2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신앙에는 열심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합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착각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의 크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시지요. 신앙의 깊이는 열심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열심은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지만 진심에서 나온 사랑은 끝까지 남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에서 멈추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리의 핵심.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매일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관리한 시간을 TV 보기, 낮잠 자기, 간식 먹기와 같이 사소한 일에 사용한다면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비즈니스 컨설턴트 친닝추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간을 관리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은 친닝추가 말한 제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다섯 가지 팁입니다. 첫째, 자기 능력을 알아라. 못하는 일은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둘째,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라. 3시간 걸리는 일을 2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셋째, 흐름을 따라서 일을 하라. 집중이 잘 되고 있는데 시간이 됐다고 멈출 이유는 없다. 넷째, 시간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지킬 수 없다면 빠르게 취소하고 다시 잡아라. 다섯째, 일에 집중하되 시간에 집중하지 말라. 시간 관리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임을 기억하라.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수단입니다.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는 사람은 바쁜 일상 가운데 꾸준히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짬을 내어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고자 노력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세월을 아끼기 위해 올바르게 시간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의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안산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이도식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장성교회 청년 윤서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출퇴근 거리가 좀 있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좀 직접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못할 때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중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25년 동안 이제 그 복음의 소리를 지켜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외롭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한 흐름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요즘 이제 세대들은 그 OTT 서비스 구독료나 커피값에는 사실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잖아요.
1: 네.
0: 저도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너무 저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거창한 뭔가가 아닌 이제 제가 커피 몇잔 값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이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제 내 자리에서 할수 있는 작은 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같이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돈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 같았다는 한 청년의 솔직한 고백.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며 단돈 만 원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택한 전파 선교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잃으면 잃게 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어느 초등학교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를 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겁니다. 덜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지워나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이 잘 지나가요. 대부분 다 잘 지운데 마지막 두 개 남겨놓고는 못 하더랍니다. 대부분은 학생들이 그걸 잘 못 하더라니까. 두 개 남은 게 뭐냐면 핸드폰하고 엄마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일찍 탈락해서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놓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것을 한 가지 다 갖고 계세요. 건강이든 뭐 또 자녀든 돈이든 직책이든 하여튼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 이것만은 안 된다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숨겨놓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 베냐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란 여인인데 이 라헬이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이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라헬이 남겨놓은 아들이 둘이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요셉은 또 죽었어요. 자기가 알고는 죽었어요. 이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가정에 있거든요.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기근은 점점 심해져가고 양식은 다 떨어졌는데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야 되는데 양식을 못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야곱에게 있었어요. 마침내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이게 믿음에 대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근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기근은 뭐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지만 각 사람들 삶 속에 메말라가는 것이죠. 내 안에 인간성도 메말라가고 정도 메말라가고 돈도 메말라가고 사랑도 메말라가고 우리에게 결핍과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런 이런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한 장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마 그런 질문할 거예요. 나는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이거 언제부터 이게 되어진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프고 있다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야곱을 다루시고 야곱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혜와 또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본질을 보여주세요. 본질을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43장 1절 2절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정의 표면적인 이유는 기근이에요.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들이 가서 지금 억류되어 있는 시몬 데리고 와야 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베냐민을 무사히 다시 데려와야 되고 그리고 양식도 사가지고 와야 돼요. 일이 많아요. 사명이 많은데 못 떠나는 거예요. 왜 못 떠나느냐? 바로 이 야곱에 갖고 있는 그 내면의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또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믿는 자 속에 있는 불신앙의 공간이 바로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지 22년이나 됐다 그랬죠. 22년. 긴 세월 동안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맨날 한숨 쉬는 아버지 보면서 죄책감에 느끼고 있는 바로 이 형제들의 이 문제, 이 깊은 이 숨어있는 내면의 문제들 때문에 그들은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압박작전을 쓰죠. 이 거룩한 압박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바로 이들을 그냥 두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고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계속 옥죄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면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태풍이 일어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태풍이에요. 별짓을 다 해도 이 태풍이 가라앉지 않아요. 저 밑창에서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배 사람들이 이제 제비뽑기합니다. 이 태풍이 뭐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래야 됐는지 자기들의 방식을 따라 찾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고백하죠. 이 태풍이 나의 연구라. 이 본질적인 문제가 요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태풍은 잠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잠자는 우리,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깨게 만들고 눈을 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고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 그 속에 있는 신앙인 속에 있는 불신앙의 공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연기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고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기근을 만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문제를 풀어가실 때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가실 때 내려놓음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내려놓음의 그

식단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막바지에 몰려서 이제는 다 죽겠다는 그 순간 유다라는 넷째 아들이 내려놓습니다. 뭘 내려놔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장 9절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여기 담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영적인 단어고 무게 있는 단어예요. 앞에 루벤도 와서 아버지한테 고면했잖아요. 장남이 와서 내가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끄떡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담보라는 표현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내 생명과 내 삶을 다해서 내가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담보로 되겠다. 이게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중보적 위치에 자기가 서겠다는 것,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겠다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 저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을 팔 때 앞장서서 팔자고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돈만 챙긴다 그래서 은 20에 팔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이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내려놓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굳어버린 마음, 단단한 마음을 흔들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드디어 그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14절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요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고 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문제에 휩싸여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Almighty,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결단해요. 내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리라. 잃다는 것은 생명을 잃다는 단어를 쓸 때 바로 이 샤콜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적인 계산과 통제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들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표현이에요.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단순히 생각할 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중에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맡아서 풀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의 결단을 기억하죠?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두 유대인들이 죽게 됐죠.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될 때 마지막 그 모르드게 자기 오빠와 만나서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왕비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민족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맡김.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있으세요? 아 이거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에 가시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내려놓는 것이 베냐민을 포기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베냐민을 만나는 길이었고 요셉을 만나는 길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시작되는 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눈앞에

한 조각밖에는 볼 수 없지만, 지난번에도 여러 번 표현했지만 점 하나, 그 사건 하나, 그 상황 하나밖에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전체 조각을 보고 계시면서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인생의 가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뭔지, 내 안에 있는,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지만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공간이 뭔지 잘 찾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단순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내려놓음의 결단을 통해서 야곱처럼 뭐를 찾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할 때에 화목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보니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요셉의 의도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2년 전에 형제들이 어땠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했을 때 그 한 가지 편애와 차별을 견디지 못해서 깊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고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야곱에 팔아버린 그 형제들이잖아요. 많은 형제들 속에 예전에 과거의 시기심과 비교식이 남아있다면 같이 앉았는데 막내인 베냐민에게만 다섯 배나 눈에 띄게 특별한 것을 보여줄 때 인상도 찌푸려지고 표시는 못 내지만 속으로 뒤틀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34절 끝부분에 나오는 이 원어 와이슈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들이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잘나서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이 형제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꽈리를 틀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비교의 쓴풀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야곱이 기도한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번에 요간에 가다 보니까 곡식값으로 돈을 줬는데 그 돈이 자루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모함을 세우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요셉의 청기기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듣지 못할 때서 뜻밖의 하나님의 단어를 듣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요셉이 한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형제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연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포기하고 많이 내려놓고 우리가 참 마음이 많이 달라져서 변해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요, 시련과 연단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시련과 연단 때문에 얼마나 험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많이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련과 연단만으로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속에 은혜라는 것이 빠지게 되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데 이게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은혜를 많이 깨달아요. 저는 이 계단을 올라올 때도요, 또 안내서면서 계단 올라오는 분들을 볼 때도 이게 옛날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내가 계단을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것. 귀에 소리가 저는 굉장히 큰데 소리 없는 것 여러분 귀에

0: 이명이 없고 소리가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한 적 별로 없죠?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죠. 여러분, 내가 손발을 움직이고 또 내가 함께 가족들과 사랑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요, 죄를 지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 광야에서 지도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아론에게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한 자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밤낮으로 뛰어놀면서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와서 떠들고 춤추고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힘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으면 전부 다 장막에 배고파서 누워있을 거예요.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펄쩍펄쩍 뛰고 할 때 한번 보세요. 금송아지 어디서 만들었어요? 노예가 금송아지를 가질 수 있나요? 없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금부채를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 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낮에 태양이 내려 쪼이는데 뜨거워서 낮에 활동 못해요. 지금도 저 중동지방 가면 낮에 2시간, 3시간은 자요. 활동 못해요. 근데 거기 나와서 뛰면서 막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해요. 밤에는 추운데, 이 일교차가 얼마나 큰데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어두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죄를 지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 오늘 이 찬양 하려다가 찬양을 바꿨는데요, 찬양의 가사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우리의 문제를 열어가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02-962-0727 동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0: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용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들녘, 하늘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 극동방송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리하심 감사 공개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1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 포항시 기계면에 위치한 그리심힐 2층에서 열리는 이번 공개방송에는 가족치료와 상담이론의 전문가이신 포항대학교 장영란 교수님을 특별 게스트로 초청해 우리 삶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름다운 기타 연주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의 감사 고백도 나눌 예정입니다. 특별히 참석하시는 선착순 70분께는 세 분당 화덕피자 한 판을 무료로 제공하는 맛있는 감사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감사, 감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가 신청 링크를 안내해드립니다. 11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 그리심힐 포항 극동방송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공개방송 그리하심 감사 황금빛 가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우리들 교회 손윤상 목사님입니다.
1: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는 지혜와 기도의 무릎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에게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은혜를 베푸시어 모든 가정이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세워진 가정들을 통해 이 나라의 도덕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영적 대각성과 회복의 역사가 각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목요일 아침이면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어린이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아이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참 귀해졌어요. 출생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귀한 이유가 단지 숫자가 적어서만은 아닐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지를 생각하면 지금 이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참 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린

어린아이들을 참 귀하게 여기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이기 전에 오늘 우리 곁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한 아이를 귀하게 바라보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한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오늘 이 아침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 오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드럽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네.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석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곁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도 정말 귀해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요 네 글자 어떨까요? 출첵 제시어를 무려 네 글자로 준비해봤는데요. 다음 세대. 내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며 우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 네 글자 문자로 함께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름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다음 세대 4행시까지 보내주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무려 네 글자인데. 다음 세대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방송 마치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정금과 같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분들이세요. 오늘은 포항상성교회 윤선아 목사님과 구세군 포항교회 교회학교 선생님이 오셨어요.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다음 세대
1: 어디까지 들어봤니?
0: 박수! 아이고 좋다! 자, 목요일은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포항창성교회 윤선아 목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어요. 아, 목사님 정말 이 코트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완전 감사합니다. 가을의 정취를 한껏 머금고 오셨습니다.
2: 네.
0: 예, 목사님 한번 네. 근황 들려주시죠.
2: 아, 저요? 저희 포항창성교회는 10월 18일 주일날에 조이풀데이라는 네. 친구들 초청, 전도 초청하는

0: 하는 그런 잔치가 있어요.
1: 조이풀 어떤 네. 것? 조이풀 데이.
0: 조이풀 데이 페스티벌.
1: 페스티벌. 네. 잔치네요.
0: 네.
1: 한번 다시 좀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0: 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날인데요. 맛있는 네. 음식도 있고 야. 또 에어바운스도 있고 또 마술쇼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고 또 아이들이 또 교회에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정말 좋습니다. 네. 에어바운스의 이 마술쇼까지
0: 아, 네.
1: 저도 가서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0: 네, 오셔서 네. 뛰어주십시오.
1: 가겠습니다. 정말 귀한 또 은혜로운 잔치, 천국잔치를 기획 중이신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0: 네.
1: 자, 더불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너무 귀한 분들, 멋지고 예쁘신 분들입니다. 바로 포항, 우리 구세군 포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박규정 전도사님, 김사랑 청년 회장님, 우리 서보라 청년 두 분 자매님이세요. 우리 전도사님까지 세 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시원하게. 역시 아침에는요 박수 치면서 깨워야지 잠이 홀라당 깹니다.
2: 자,
1: 우리 영과육을 홀라당 깨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구세군 포항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박규정 전도사입니다.
1: 멋진 우리 전도사님께서 박수. 목소리가 정말 감미롭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이어서 우리 김사랑 자매님.
4: 안녕하세요. 저는 구세군 포항교회 청년회 회장이자 그리고 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사랑 청년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 정말 인기 만점이실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우리 서브라 청년 우리 자매님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20살이라고 들었습니다.
5: 네, 맞습니다.
1: 다크 호스예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5: 네, 안녕하세요. 구세군 포항교회 학생회 보조교사 청년 서보라입니다.
1: 박수. 정말 이 뭔가 풋풋하다라는 이 이미지가 정말 바로 느껴지고요. 우리 세 분만 이렇게 모시고 지금 함께하는데도 이 스튜디오가 가득 찬 듯한 느낌. 목사님 들죠?
0: 아, 그럼요. 확실히 네. 오실 때보다 또 네.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1: 확실히 그리고 청년분들이 오시니까 맞아요. 정말 이 열기와 에너지도 느껴집니다.
0: 그쵸.
1: 네. 오늘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본인 소개 감사하고요.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오늘은 윤선아 목사님과 우리 구세군 포항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 나눠줄 은혜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6: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박태준의 우리 보리 찰보리빵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 보리떡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보사님, 전 네. 요즘에 이 목요일만 생각하면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마구마구 생각이 납니다.
1: 네.
0: 그래서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요일이기도 한데요.
1: 네네.
0: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죠?
1: 아, 그럼요.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네. 알 것 같아요.
0: 왜냐면, 알 것 같은 그런
1: 네. 마음. 네, 왜냐면 네. 아이들은 조금만 자극을 줘도 엄청 큰 표현을 해주거든요.
0: 좋아하는 마음, 네. 순진난만한 그런
1: 네,
0: 마음.
1: 네,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해줘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아멘은 아멘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야. 큰 소리로 외쳐볼까? 그러면은 와. 애들이 막 정신없이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1: 엄청 큰 소리로 반응을 해주거든요.
0: 네.
1: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아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0: 맞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아멘 소리만 들어도 저희가 정말 행복하잖아요.
1: 그쵸.
0: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반응을 보시면 얼마나 즐거우실까요?
1: 아, 그러니까요.
0: 저희의 기도와 아멘으로 말씀과 찬양으로
1: 좋습니다. 또
0: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1: 좋습니다.
0: 자, 더불어서 오늘 구세군 포항교회 선생님들 박규정 전도사님, 김사랑 청년 회장님, 우리 서보라 청년께서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 앞 교회가 제가 저희 집이 이 사실은 이 항상 지금 거리에서 구세군 포항교회를 멀찌감치 보고 있어요. 아니 정말로 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과 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골목에 가득 울려 퍼져서 참 행복합니다. 일단 골목이 밝아졌어요.
1: 맞아요.
0: 먼저 구세군 포항교회 우리 교회 학교는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도사님.
2: 네네. 저희 구세군 포항교회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를 통틀어서 이제 청년부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2: 네. 그래서 이제 현재 학생회와 청년회 중심으로 교회 학교를 좀 세워가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구세군 본영 이제 본부에서 이제 예. 직접 만드는 찬양과 율동 그리고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과 찬양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하게 옆에 있는 이 김사랑 청년이 네. 구세군 그 본부에서 만드는 그 율동을 전담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박수. 네. 지금 그 안무 창작자가 옆에 지금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아니 진짜.
2: 그래서 이 성경학교에 있는 모든 율동을 지금 전담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이제 안무가가 직접 가르치는 율동과 함께 이렇게 주일학교 학교 교회학교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매해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컨셉을 가진 성경 공과와 캠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에 참여하면서 저희 구세군에서 가치 중 하나죠. 연합됨을 이제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경험한 학생들이 청년이 되어서 그 청년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자신의 후배 세대들을 섬기는 사역을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서보라 청년이
0: 예.
2: 그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예.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음 바톤을 또 이어받았어요. 네. 일단 일동 박수.
1: 어쩐지 아우라가.
0: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요 네. 지금 이 유니폼을 딱 입고 오셨는데 너무 멋지십니다.
2: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0: 예, 또 많은 분들께서 와 너무 멋지신 분이다, 은혜롭다가 그냥 이게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말씀처럼 네. 우리 사랑자매님께서 저자 직각마냥
2: 네.
0: 아니, 그냥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 본영에서
2: 네.
0: 그거를 일괄 이렇게 분배 이렇게
2: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2: 네 맞습니다.
0: 그 활약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구세군 포항교회에 가면
2: 네.
0: 우리 아이들이 네. 직접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네요.
2: 당연하죠.
0: 자매님 한번 이럴 때 PR 한번 해주세요. 네, 많이들 와라.
3: 아유 뭐
0: 예, 제가 대신할게요. 많이들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혜택과 이런 특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구세군 포항교회로 꼭 가셨으면 좋겠고요.
2: 네,
0: 아니 우리 서보라 자매님께서 목사님 눈빛이 네. 살아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눈이 동글동글하셔가지고
0: 정말로 이 뭔가 영성이 느껴지는 눈빛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맞아요.
0: 나이는 비록 아주 어리지만
1: 네.
0: 이 영성의 깊이는 이 가늠이 안 되는
1: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맑아 보이셔요.
0: 그렇죠. 맑아 보입니다.
1: 네, 그렇죠.
0: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네. 제가 완전히 격공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참 귀한 세 분을 모시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한데요. 이 교회 학교를 매주 진행하면서 중점 두어서 더욱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포인트들이 있으면

0: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네네. 네, 저부터 네, 좀 네. 저희 말씀드리면은 저희 구세군 포항교회 교회학교에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는 말씀에 가장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0: 말씀.
1: 네, 사실은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관심사나 프로그램은 제 생각으로는 사실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압도적으로 잘 만든다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 복음을 아멘. 아는 것 그리고 아멘.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좀 매주 진행하면서 놀고 교제하는 시간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저희는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말씀을 가르칠 때 또 무겁게 어렵게 말씀을 또 가르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렇죠. 더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좀 사실은 저는 좀 마인드 자체를 사역자, 전도사로서의 마인드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의 정말 학교 선생님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네. 좀 어떻게 하면 쉽고 또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가 좀 이제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네. 구세군 본부에서 특별한 컨셉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교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쉽고 재밌게 그리고 쉽고 재밌지만 그 안에 정말 영적으로서 정말 아이들의 중심에 깊이 말씀이 박힐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본질을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을 먼저 세우고
1: 네, 맞습니다.
0: 그 또 곁가지로 재미와 또 즐거움도 유익함도 함께 가져가는 것 일석한 구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네. 정말 많은 정성과 연구와 생각과 기도가 또 뒷받침돼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2: 맞아요. 아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아 여러 가지를 다 어떻게 이렇게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0: 특히나 해내시는 정말 걸까요? 젊은 청년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마음을 또 모아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연구하고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열정이
2: 맞아요.
0: 막 그려지니까 벌써부터 은혜인데
2: 그러니까요.
0: 우리 지금 서보라 우리 자매님 저하고 눈빛이 계속 교환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자매님께서도 받는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아~
0: 네, 일단 맡은 그 역할이 뭐예요?
3: 아 저는 그 청년회 네. 교사로 지금
4: 학생회 교사로
0: 학생회 교사로
4: 보조교사로
3: 보조교사 맞아요.
0: 그렇죠. 네.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예,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저의 실수. 그런데 우리 자매님께서 보조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다고 하시지만 네.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본인이 받는 은혜도 참 클 것 같습니다.
3: 아, 네 예. 맞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에서 학생의 보조교사로서 하는 일은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챙기고 담당 선생님들을 도와서 학생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 네.
3: 예배나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이 교회에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0: 정말 중요하죠.
3: 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은혜는
0: 네.
3: 제가 맡은 청년회가 조금씩 잘 자리 잡아가고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뿌듯함인 것 같습니다. 학생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곳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보람을 느낍니다.
0: 와, 박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말 아주 똑부러지게 나 한자 한자 한자라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3: 감사합니다.
0: 또 나눠주셨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그 과정이 더불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우리 자매님의 이 고백이 정말 제게도 은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3: 네.
0: 이게 맞이해주는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2: 그렇죠.
0: 첫 인상이 되고 그 첫 인상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2: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름 한 번 더 불러주면 아이들이 더 거기서 사랑을 느끼니까
0: 맞아요.
2: 선생님 가장 먼저 보는 선생님을 가장 많이 찾게 되거든요.
0: 맞습니다.
2: 네.
0: 그래서 우리 서보라 청년 자매님은 제가 봤을 때 또 구세군 포항교회 미소와 예수님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
2: 맞아요.
0: 됩니다. 아니 지금 구세군 포항교회 잠시 나눴지만 뭔가 이 요즘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바이브. 아 정말 막
2: 네.
0: 진짜 막 이 방송 들으시는 방송가족 분들 느끼실 거예요. 가고 싶다. 네,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나아가는 교회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뿜이 올 것 같은데

0: 아니 우리 구세군 포항교회만의 교회 학교 자랑과 특장점이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랑자매님이 한번 나눠주실까요?
1: 네. 저희 사실 구세군 교단 자체가 뭐 각 교회뿐만 아니라 아까 그 박규정 전도사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네. 좀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의 그런 연합 행사들을 좀 자주 하는데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좀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매년 유초등부를 대상으로 한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스 캠프라는 캠프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일단 여름 성경학교는 매년 주제 말씀에 관한 찬양과 율동 그리고 공과를 만들어서 유튜브랑 또 네. 대면으로 전국에 있는 구세군 교사들에게 좀 이렇게
0: 배부가 되고
1: 네,
0: 배부가
1: 네.
0: 되는군요.
1: 네네 그렇게 네.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좀 대면으로 하게 되면 교사들이 직접 뭐 공과 프리뷰 그러니까 그 공과 이런 재료들로 직접 도구들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준비를 해보고 또 말씀들도 체크를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세밀하게 또 어떻게 하면 또 정확하게 교육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좀 매년 전국에 있는 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한 캠프인데 이게 좀 컨셉이 좀 많이 독특하거든요.
0: 독특해요? 네네. 저 독특한 거 좋아해요.
1: 이게 궁금합니다.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인크래프트 게임 컨셉으로 해가지고 네, 그런 게임 컨셉을 진행을 했었고 또 이번 연도는 좀 가상의 등장인물을 만들어서 네. 이런 특별한 세계관이 있는 동화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네, 약간 방탈출 게임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캠프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좀 흥미로워하고 좀 궁금해할 만한 요소들을 가졌지만 또 그 안에 예배랑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동반되다 보니까 확실히 아이들이 캠프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좀 잘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니, 들으니까 정말 다양한 포인트에서 장점이 딱 명확하다라고 맞아요. 정말 많다라고 느끼는데 일단 굉장히 체계화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니, 뭔가 이렇게 연합해서 유기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딱 진행되는 모습이 막 그려지니까 일단 체계화가 잘 돼 있구나. 네. 그 가운데 또 굉장히 창의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맛깔나게 전하고자 요리하고 썰고 끓이고 하는 우리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의 그런 노고가 또 느껴지고요.
2: 그러니까요.
0: 그 노고를 우리 함께하는 캠프에 동참하는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너무 또 즐겁게 받아 먹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그렇죠?
0: 선생님, 생각만 해도 지금 미소가 지어져요.
2: 부럽네요. 저도 가서 좀 배우고 싶어요.
3: 선생님도 독특한 것도 좋아하시고.
2: 독특한 거 좋아합니다.
0: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도 네. 정말 복스쿨도 그렇고 네. 장성교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네.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구상하고 있고 지금도 또 전도축제 준비하고 있는데
2: 그렇죠.
0: 이런 아이디어를 서로 교류하고 알아가면
2: 너무 좋죠.
0: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좋습니다.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어떻게 거기에서 넘치게 그렇게 나오시나요? 네.
1: 이게 또 청년들이 거의 도맡아서 주제들을
2: 역시 젊은 사람들
1: 자원에서 하는 네 자원에서 하는 청년들의 봉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독특하고 좀 MG스럽게
0: 요즘스럽게
1: 네 요즘스럽게 네 좀 아이들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갈 그러니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네요. 지금 좀 들어보니까 진짜 좀 트렌디하다라고도 느껴집니다.
2: 맞아요.
0: 우리가 또 교회 일을 할 때 이게 세련되면 참 좋잖아요. 세련됨까지 한 방울을 잃지 않는 우리 구세군 포항교회의 사역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2: 멘트 너무 좋아요.
0: 나 오늘 나쁘지 않죠? 제가 이제 막 입이 풀리고 있어요. 아니 진짜로 아까 여름 성경학교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분기별로 계절별로 준비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다양하고 다채로운 것 같은데 이제 또 가을을 맞이했어요.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좀 있다면 궁금해요.
3: 네, 이제 저희 구세군 포항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저희도 네. 이제 70일간의 전도운동, 전도축제가 이제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전도초청잔치 기념으로 해서 네. 또 이제 우리 PD님 같은 경우에 저희 네. 교회를 아시잖아요.
0: 알죠.
3: 야외 쉼터 보셨죠?
0: 나 진짜 여기 할 말 진짜 많은데 진짜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마을 주민분들의 이 쉼터가

0: 쉬었다 갈 수 있는. 제가 출퇴근도 하고 정말 헬스 간다고 꼼지락꼼지락 되면서 했을 때 아니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와서 커피 한 잔도 하고 자판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습니다.
0: 어, 저 막 그런 모습 보니까 네. 아유 진짜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이 다시 소생한다고요. 소생함을 제가 매주 목격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공간을 사실은 이렇게 전도의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너무 이쁘고 좋은 그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명랑 운동회를 이번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0: 명랑 운동회요.
3: 네, 근데 이제 조금 특별한 거는 제가 좀 자기 PR을 살짝 하자면
0: 좀 많이 해주셔도 네, 됩니다.
3: 제가 이제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와. 그래서 이 명랑 운동회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 청학생들도 네. 있지만 또 네. 어르신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세대가 온 세대가 연합해서 함께 이제 전도의 초청을 잔치를 기념하면서 명랑 운동회를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영문에서 아무래도 좀 주일날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구세군은 전국 단위 행사를 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겨울에 이제 학생들 전국 학생 영문 학생 대회라고 그래서 이제 학생 대회가 이제 좀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 또 참여해서 다양한 믿음의 공동체들을 좀 만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0: 네. 야, 전 이웃 주민으로서 어색해 되는데요. 어 나도 저도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어, 네, 뛰어 놀겠습니다. 어,
3: 좋습니다. 네,
0: 아니, 명랑 운동회 네. 벌써부터 이 제목만 들어도 이렇게 미소가 나고요. 네, 네. 분위기가 참 밝고 건강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언제 해요? 구체적으로
3: 제가 그 날짜 같은 경우는
0: 특정이 됐나요?
3: 특정이 됐는데
0: 10월 언젠가군요. 예전에 말씀해 주시면
3: 저희가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10월 언젠가
0: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 네. 하지만 이렇게 복되고 아주 은혜 충만할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 10월 언젠가가 되겠지 혹시라도
2: 예, 홈페이지에
0: 홈페이지에 네. 나와주세요. 귀뜸 넣어주시면 저희가 게시판 광고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또 다채로운 행사까지 준비하고 있다. 우리 서보라 청년 우리 자매님도 기대가 될 것 같아요.
4: 네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0: 정말 기대에 충만한 표정인데요. 네,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참여하고 싶어요?
4: 저는 이번에도 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가 있으면 돕고 네. 이제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0: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미소 짓는 것. 이게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본을 저희가 또 본받는 게 아닐까
4: 맞아요.
0: 또 생각이 듭니다.
4: 아, 맞아요. 다 함께 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0: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 또 구세군 포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4: 아멘.
0: 자 교회 학교를 섬기시면서요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자가 받는 은혜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이게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더불어서 저희가 성장하고 사랑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4: 맞아요.
0: 특히 예수님의 방식이 그런 것 같은데 있다면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시죠.
3: 네 저부터 조금 나누면은 네. 저는 사실 되게 크게 은혜가 왔던 순간에 사실은 이제 요즘 그러니까 저희 때의 학생들의 분위기와 지금 학생들의 분위기가 되게 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3: 저희 때 아무래도 좀 PD님이나 목사님이나 저랑 연배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저희 학생 때는
0: 거의 비슷하죠. 네,
3: 저희 학생 때는 뭐 스마트폰 있었습니까? 없었고
4: 그쵸.
3: 뭐 어떤 미디어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되게 좀 제일 잘 어울리고 화사하고 그쵸. 그러는데 지금 학생들의 분위기는 좀 개인적으로 좀 개인주의도 좀 있고 서먹서먹하고 되게 좀, 좀 이런 표현에도 상막하기도 하고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3: 처음 마주했을 때는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렇게 무뚝뚝하고 상막했던 학생회가 이제 저의 어떤 노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상막했던 학생회가 웃음을 되찾았을 때 공동체 안에서의 즐거움을 좀 누릴 때 제가 이제 이전 교회 지금 포항교회 말고 이전 교회에서도 학생회를 섬겼을 때 이제 나중에 끝나고 롤링페이퍼를 받았을 때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써줄 때가 좀 은혜가 됐던 것
0: 어떤
3: 같아요.
0: 어떤 말이죠?
3: 상막했던 학생회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너무 밝아지고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항교회 있는 학생들도 처음 마주했을 때는 이러한 분위기였지만 지금 점차 이렇게 분위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이 포항교회에서 어떤 학생이 아침에 오는 길에 저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딱 사다 줬을 때 제가 바로 인증샷 찍어.

0: 가지고 보관을 했었는데요.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난 공동체,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렇게 변해갈 때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멘입니다. 정말 사랑이에요. 우리 네. 아니, 그 학생이 전도사님 네. 커피 이거 갖고 네. 오는 거 이거 진짜 사랑이거든요.
2: 그렇죠. 네.
1: 아니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2: 그러니까.
1: 평소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사랑으로 정말 양육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이 발로라는 표현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2: 그러니까요.
1: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애정하고 양육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 조금이라도 좋은 거 한번 드리고 그쵸. 싶다. 그런 게 또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2: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1: 기적이죠.
2: 네. 기적이죠, 네. 엄마들이 사다 드려라. 그래도 안 사다 그래도, 드릴 그래도 건데. 어, 근데 자발적으로 아, 너무 감사한 마음을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1: 맞습니다. 어.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은혜,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 사랑 자매님.
3: 아, 네. 어, 저는 앞서 말한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율동도 제작도 하고 네. 그리고 유스 캠프에서는 제가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네.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저는 바로 앞에서 직접적으로 아,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어, 그런 모습을 직접 볼 때마다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2: 그렇죠. 아, 네. 맞아요.
1: 정말 지금 거리에서 바로 앞에서 우리 네. 아이들과 맞아. 호흡을 하시는
3: 그렇습니다.
1: 우리 자매님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2: 그렇죠.
1: 주님께서 세워주신 정말 귀한 또 자리이지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은혜로운 나눔 정말 감사한 가운데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어서 찬양하고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목요일을 또 맞이해서요, 우리 포항장성교회 윤선아 목사님과 구세군 포항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가 정말 큰데, 그 밖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브라 자매님께서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0: 저 어제 이렇게 씩씩할까요? 나눠주시죠.
1: 네. 저는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보조교사로도 함께 섬기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1: 한동대학교에는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유명한 슬로건이 있는데요.
0: 네.
1: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겠는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저는 그 가치가 학교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이야, 정말 똑부러지네.
1: 네.
0: 네, Why not change the world? 이거 한동대학교 정문에서부터 대문짝을
1: 떠나게 보내주셨습니다.
0: 너무 멋있고요. 어. 그리고 바로 이어서가 새벽 기도는 뭐 코피 터지면서까지 가겠다.
1: 아, 맞아요.
0: 네, 딱 현수막이 있는데, 네. 저는 한동대학교 갈 때마다 늘 감동이고, 그런 복된 주님의 기간 가운데 우리 자매님 같은 분들이 또 양육되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한테 전해주고 계셔서 참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거의 마칠 때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2: 네.
0: 이게 방송하다 보면 시간이 어느샌가 이렇게 홀라당 지나가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이 궁금합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 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랑 자매님부터. 네.
3: 네, 일단은 저는 뭐 딴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예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아, 물론 저희 뭐 다른 비전과 소망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제일 먼저 좀 시작되는, 네, 그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0: 첫 번째 기도 제목.
3: 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 삶이 먼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이 돼서 받은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좀 더 잘 인솔할 수 있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0: 아멘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나누셨지만 첫 번째이자 전부이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그 기도 제목,
3: 네,
0: 가장 핵심을 또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우리 자매님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 이어서 우리 전도사님.
4: 네, 저는 저의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요.
0: 사명 선언문?
4: 네, 저의 사명으로 적었던 게 다음 세대들이 주연이 될 수 있도록 조연이 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연이 되어서 학교와 학생 그리고 그 전 지역 가운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0: 네. 할렐루야.
1: 네.
0: 이런 상이 있죠. 나무 조연상. 우리 전도사님께서는요, 네, 예수님 조연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 최고의 조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의 자리로 가겠다. 우리 전도사님의 이 사명 선언이 정말 은혜가 되고 저희에게도 도전이 되는 이 아침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보라 자매님.
1: 네, 저의 기도 제목은 학생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0: 짧지만 임팩트는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또 윤선아 목사님께서도 기도 제목 있을 것 같아요.
1: 아,
0: 행사를 앞두고

0: 있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어, 포항 장성교회. 예. 10월 18일 주일.
0: 10월 18일 주일.
1: 조이풀데이 페스티벌. 놀러 오세요.
0: 놀러 오세요. 몇 시에요?
1: 9시 40분?
0: 9시 40분에 장성교회 네.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1: 놀러 오세요.
0: 꼭 놀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기도 제목입니다.
0: 네, 함께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네. 그 가운데 네. 무엇보다도 주님 함께 하시면서
1: 그럼요.
0: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주님을 네. 목도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1: 역시 네.
0: 기도하겠습니다.
1: 아, 네.
0: 최고죠. 여러분들 계속 함께 하고 싶어요. 저 한 30분 네. 더 하고 싶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네. 어쩜 이렇게 행복하게 방송을 해서인지요. 벌써 마칠 때가 와. 다가와서 제가 무척이나 아쉽지만 우리 새 네 분을 좀 놓아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을 특정해서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사랑자매님 나눠주시죠. 네 나다 싶으면 해야 돼요.
2: 저 이렇게 윤선홍 목사님과 피디님과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번을 계기로 조금 더 저희한테 좋은 좀 건강한 자극이 돼서 네.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예배의 삶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네요.
0: 할렐루야. 박수. 마지막까지 완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구세군 포항교회 선생님들 박규정 전도사님, 김사랑 청년 회장님, 서보라 자매님과 우리 포항장성교회 윤선아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럼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은 첫째,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파하십니다.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라고 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모략이 없는 민족, 즉 분별력을 잃은 백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9절이 참 뼈아파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고하지요. 이들은 자기의 종말을 헤아릴 지혜조차 없었어요. 그러니 지혜 중에 지혜는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도래합니까?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서 만을 도망하게 했겠느냐고 하지요.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쫓기는 것도 맥없이 무너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주님을 믿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혈기부터 내니 연약한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왜 아빠 엄마는 변하지 않느냐며 수치를 줍니다. 회개 없는 내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32절 33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는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송이는 쓰고 그 포도주는 독사의 맹독과 같다고 해요. 주님을 떠나서 얻은 성공과 풍요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도구로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아닌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요.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오늘의 형통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34절과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원수들의 지배가 오래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압제한 이방인들의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복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나요? 바벨론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긴 했지만 결국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지금의 형통을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 여기면서 우쭐대지는 않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은 무엇인가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은 둘째, 심판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35절까지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6절에서 반전의 은혜가 나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의 무력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해요. 자기 죄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어린 자녀를 벌하고 나서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부모처럼 말이지요. 우리 또한 죄 때문에 심판의 사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겪을 때도 있어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너져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됩니다. 한 집사님은 자녀가 이 세상 것을 좇아 살면서 집안이 무너져갈 때 남편과 자녀를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계기로 공동체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동안 자녀를 우상으로 삼은 자기 죄를 보셨어요.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를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판단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제야 자신이 붙잡고 있던 세상 욕심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이제 37절과 38절

0: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고 말씀하세요. 내가 헌신과 정성을 쏟은 그 대상이 정작 위기의 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힘을 다해서 섬겨온 것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나요? 그 어떤 우상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힘들 때마다 피하는 반석은 어디인가요? 세무조사와 구조조정, 사춘기 딸의 수고로 교회 공동체에 인도되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심을 깨달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빚보증 사건으로 아버지를 원망하며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5남매 중 막내라는 특권으로 저만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기업에 취업한 뒤에는 물질 욕심으로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빚없이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거룩보다 내 유익을 좇아 살았지요. 이후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었어요. 회사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시게 투자했는데 하루 등락폭이 억 단위가 되기도 했어요. 분별력이 없던 저는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다고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다고 유흥업소에 가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거래처에 뇌물을 주는 영업도 하고 술 대신 골프와 선상낚시 접대가 더 건전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29절 말씀처럼 악행을 합리화했어요. 그러다 보니 검찰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보고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퇴직금을 은행 대출비를 갚는 데 썼습니다. 그때는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기에 물질 욕심의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큰딸의 심한 사춘기로 고난을 겪던 때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지인을 통해 저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이후 말씀을 들으며 37절 말씀처럼 하나님 대신 물질을 나의 피할 반석으로 여긴 죄를 깨닫고 돌이켰지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시는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저의 간증이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이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주식 투자와 불법 영업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 때문에 수고한 아내와 두 딸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입니다. 39절에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해요. 우리 삶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전사처럼 싸우시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리석음에 빠져 자신의 종말을 분별하지 못해 실족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주권자로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심판 중에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열매를 따르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종말을 분별하지 못한 채 독을 삼키는 어리석음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력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오직 주님의 손에 저희의 생사와 복을 맡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응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

시간.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함께 걷는 교회와 경북 동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찾아가는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열리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신나는 게임과 스탬프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복음의 기쁨도 나누는 이번 전도축제에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7579-155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제1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가 10월 20일 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경주 제1교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사류, 반찬류의 음식부터 붕어빵, 수제 오란다 강정 등 풍성한 먹거리와 남성, 여성 각종 의류가 준비됩니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를 위해 사용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 경주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장로총연합회 제29회기 신앙간증집회가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경주대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홍성실 집사님께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주시며 남남북녀 평양예술단의 무용, 찬양 공연이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677-87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성결교회가 오는 10월 24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마당과 뒷주차장에서 온세대 선교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나눔 아울렛존, 먹거리존, 체험 놀이존, 선교 문화존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되고 특히 지역 주민 모두에겐 국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국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 지원과 후원을 위해 열리는 포항 성결교회 온세대 선교 바자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72-3177 포항 성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봉계 선교연합교회 주최 포항 충진교회 주관으로 10월 18일 주일 오후 4시에 제5회 기계면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열립니다. 봉좌마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며 푸짐한 상품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효자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항존직 은퇴 예식 및 임직 예식을 오는 10월 25일 주일 오후 3시에 효자교회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상대동에 위치한 섬김의 교회에서 주일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십니다.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6-3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포항극동 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 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 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성인권을 위한 복지, 보호 및 양성평등 사업, 여성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 소비자 교육 및 평생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포항 YWCA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국에 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5: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4: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가 누릴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역대하 13장에 보면 남유다왕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르호보암을 따른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열두 지파는 모두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든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에 가담했습니다. 이러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남유다는 수적인 열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을 보면 남유다왕 아비야가 힘들게 모은 군사가 40만 명이었는데 반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여유를 가지고 모은 군사는 8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비야가 이끄는 남유다 군을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군이 포위해버립니다. 위기에 찬 남유다왕 아비야는 또 그 군사들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북이스라엘군을 상대해 주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 13장 18절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1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절의 메시지는 사실상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다 그렇게 말해도 가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할진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인생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십니다. 그 상황을 능히 견뎌내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읽은 시편 84편을 통해서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시편 84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제 한번 말씀을 경청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본문에서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주의 장막이나 여호와의 궁정이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주의 궁정을 사모한다라는 이 표현은 그 자체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혼식 때 신랑 신부에게 사랑의 서약을 받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어떤 형편에든지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고 위로하겠느냐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의지가 되어 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를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런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인은 지금 주님께 의지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사모하는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퇴근하는 즉시 기

네가 하는 남편들이 가정적이다, 그렇게 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하고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으면 자연 귀가 시간이 빨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논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퇴근 시간만 되면 오늘은 무슨 건수가 없나 찾으면서, 없으면 직접 나서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집적되며 오늘 집에 일찍 가지 말고 뭐 술 한잔 하자 뭘 하자 하는 식으로 자꾸 귀가 시간을 늦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문제 있는 가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으면 교회를 오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 금요일 공식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기다려지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공식적인 모임이 없는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웬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겠다. 포항에 있는 다른 교회들 중에는 낮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는 교회도 여럿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저녁 예배까지 드려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불평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에게는 주일만 되면 교회에 못 나올 핑계거리가 자꾸 생깁니다. 주일은 의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로 여기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버리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지 못하니 그 모든 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핑계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참석 빈도와 태도입니다. 한 달에 네다섯 번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내가 몇 번이나 참석하는지, 또 예배를 드릴 때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기뻐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점검해 보면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자인 여러분도 가능하면 5분, 10분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세상 일로 분주복잡했던 내 마음이 주님을 모셔드리기에 합당하도록 마음을 추스르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 허겁지겁 들어와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이번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예배가 진행되는 한 시간 남짓 동안 예배를 드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찬양대가 폐해송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간혹 목사의 축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원래 이 예배 마지막에 진행되는 축도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명령하셨던 강복 선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인들은 어쩌다 예배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더라도 축도 시간에는 꼭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라도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축도가 끝나고 찬양대가 폐해송을 부르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세상에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보내.

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의 동행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 엘리베이터를 빨리 타시기 위해서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찬양대가 폐송을 부를 때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공식적으로 폐송을 부를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저 담임 목사 한 사람뿐입니다. 저는 저 뒤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이제 배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나가는데, 본인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제 옆에 서서 같이 인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폐송이 다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차를 이중주차 하신 분들이 계셔서 빨리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찍 나가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건데,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예배 마치고 차량 출발하는 것이 5분 이후로 그렇게 마음의 다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5분 사이에 차량을 통로에 주차하셨던 분들도 얼마든지 차를 다 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일에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해서 아예 엘리베이터를 양보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버려서 어른들이 두 번, 세 번 그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야만 겨우 타고 내려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아멘이 나올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축도하고 배송 끝날 때까지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잘 지켰습니다. 3부 예배 오신 분들도 2부 예배와 뭐 그 수준이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시인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참새나 제비를 부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 특히 실향민들 같은 경우는 뭐 추석이나 이럴 때가 되면 저 휴전선 가까이 가서 망향의 동산에 가서 그 철새들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새는 좋겠다, 철조망이 가로막혀 있어도 저렇게 내가 있는 내 고향 북쪽으로 저렇게 날아갈 수 있으니 그렇게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 시편 84편을 쓴 시인은 관점을 좀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인은 참새가 주의 제단 처마에 집을 짓고 사는 게 너무 부럽다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 별로 뭐 고생하지 않고 쉽게 기반을 잡고 사는 그런 동창이나 금수저 동창이나 친구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일찍 정치에 입문해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위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남편 잘 만난 친구, 아내 잘 만난 친구가 부럽습니까? 자녀들이 출세해서 이번 추석에도 이런저런 선물을 사왔다고, 용돈을 많이 주고 갔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물론 세속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경을 쓰고 다시 보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뭐 속

정도로 부러워할 대상이 아님을 이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풍요를 누리고 그 결과로 범사에 형통하며 육신이 강건한, 정신이 강건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아멘이시죠? 오늘은 아멘을 안 하시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지를 않겠습니다. 제 설교가 뭐 한 시간이 될지 두 시간이 될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이건 아멘 해야 되겠다 싶으면 속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는 모습은 주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앞서 3절을 살펴보면서 참새와 제비 얘기를 했는데 참새와 제비가 주의 제단에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인은 그곳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자 함이라 노래합니다. 한낱 민물에 불과한 참새나 제비도 주의 제단의 둥지를 틀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할진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를 사모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사내 아이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갖가지 훈련을 시키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담력 훈련인데 이 들짐승들이 서식하는 숲속에 홀로 밤을 지새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른들도 무서울 판국에 어린 소년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무섭다고 집으로 도망쳐버리면 동네 어른들이나 또래 아이들에게 평생 겁쟁이라고 놀림을 받을 것이기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이를 악물고 버티며 그 긴긴 밤을 세워야 했습니다. 소년이 그렇게 하룻밤을 힘들게 보내고 아침을 맞이했을 때 제일 먼저 소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누구냐? 아버지를 위시한 마을 어른들입니다. 그분들이 일정 거리를 두고 밤을 지새우며 명수의 공격으로부터 소년을 지켜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노라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보내야 할 때도 없지 않아 있고 아무도 없는 광야를 홀로 걸어가야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탐험가이자 선교사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일화입니다.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의 선교 활동을 일단락 짓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라스고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묻습니다. 그렇게 열악하고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16년간이나 버틸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두 마디 약속이 나에게 신음 대신 신음이나 불평 대신 찬송을 부르게 했고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를 과오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빙스턴이 붙잡고 있었던 이 두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중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게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거기서 우리 주님의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당당하게 삶의 예배를 드리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은 주님에게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과 우선순위, 가치가 결정되어지기 마련입니다. 돈에서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물질만능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하는 자 역시 지식 최고주의자, 이성주의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세상 권력의 의미를 두고 살고자 하는 자는 출세지상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자는 외모지상주의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진정한 힘의 원천은 주님께로부터 옴을 확신하는 주님 제일주의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진시황 때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았다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그 당시 토목공사나 그 기술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어떻게 저런 성벽을 저 산꼭대기에 쌓았을까? 불가사의한 그런 성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가사의하다, 어떻게 인간이 저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 모두가 다 놀라는 저 만리장성도 현대의 무기를 가지고 무너뜨리고자 마음먹으면 불과 몇 분 만에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많은 것을 쌓아 올려서 하나의 철옹성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고자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입김 한 번으로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에 집착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되 그것이 내 인생의 마치 전부이냐,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냐,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이하에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는 자는 복될 뿐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저 천성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내 사업 잘못되는 것 아닌가?

게다가 내가 회사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흔들리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만 열심히 하면 100% 성공이 보장된다. 내가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보장만 된다면 학생들 중에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꼭 출세하는 게 아니다 보니 공부에 매진하다고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2011년에 들었으면서 젊은 세대를 일컬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못 가서 그 세 가지에 내 집 마련 또 취업까지 덧붙여서 오포 세대가 되고 오포 세대의 꿈과 희망까지 더해지면서 칠포 세대라는 말까지 유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들었으면서는 아예 M4 세대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이룰 수 없는 것들만 무한정 늘어나고 있다는 자조 섞인 그런 뜻으로 나온 신조어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애를 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빅토리아 시대 크리스천 미술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한 제임스 메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갑니까? 이 말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당신의 삶은 왜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럴 바에야 그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에 오히려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비아냥 그림이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스메탐은 점잖게 복을 받으러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짠다는 듯이 복은 무슨 놈의 복?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재차 묻습니다. 무슨 복 말입니까? 그러자 스메탐은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분노와 경멸 그리고 냉대를 갖게 하는 유혹이 사라지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교회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평안하고 새로운 마음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당에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노라면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구원받은 기쁨에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는 복, 출세하는 복,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는 복,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복보다 우리 심령의 복에 방점을 찍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

0: 나그네 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저 천상을 향해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먼저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을 감사거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도 나의 정신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토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되 구체적으로 성전을 사모하며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늘 새 힘을 공급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이유를 전하는 복음의 나팔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초대에 응하셨고 이제 그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5-7001번 포항 장성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